0: 있는데요.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혹시 제시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김금주 후보.
1: 네. 골목을 다니기가 참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공실도 많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것은 그런 흐름들은 산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저는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과 지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구청에서 공공이 행정이 재량권을 가지고 모든 전체 지역을 다 나누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상점가 지정하는 과정에 우리 상인분들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공공이 함께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공공 배달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배달 사업이 배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벌어봤자 남는 게 없다. 장사해봤자 남는 게 없다.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반드시 내릴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0: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영업의 침체, 공실 문제, 이건 뭐 효자 3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대부분의 그 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효자 3동의 경우보다는 효자 4동의 지금 현재 전주대 비전대 그 뒤쪽에 너무 그냥 공실률이 많아요. 거의 뭐 저희 5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삼천동 예를 들어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축제가 전주시 그 전에 전주시 축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골목에서 되는 이 축제들이 전주시에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상가 번영이라든지 골목에 특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한 이 사용 부분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그 행정에서 좀 이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잘 활용하면 각 동마다에 그 특화된 골목을 만들어서 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그 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좀 점차적으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효자 이동 맞춤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 김금주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상산고와 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가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 스쿨존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수 후보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2: 지금 현재 스쿨존의 속도 제한, 또한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몰라서 통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원 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걸 개선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른들이 그런 규칙과 규범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곳에 학교 주변에는 그런 그뭐 속도 제한이라든지 스쿨존에 대한 그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뭐 예산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그 애들 등교나 학교 시간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의 자원봉사를 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이어서 바로 김금주부에게도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 네. 스쿨존 안전 문제 얘기하기 전에 보행로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요즘 많이 걷다 보니까 인도 폭도 좁고 하물며 인도가 없는 곳도 많고 보도블록은 울퉁불퉁. 예. 저도 넘어질 뻔했는데 어르신들 많이 넘어지셔서 다치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행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스쿨존 보행은 단순하게 속도를 줄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길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좁은 골목, 보행로, 끊어진 인도, 차량 주차 등으로 아이들이 보행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전수조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 보행폭 확보 의무화, 그다음에 뭐 적침을 정비라든가 학교 주변 차량 일방 통행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차를 피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안심하고 걷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관점이 차량의 흐름이 아니라 차가 좀 막히더라도 주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의 안전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스쿨존 안전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인식 개선과 함께 뭐 시설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함께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마침 질문인데요. 효자 사동 마침 질문입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 거시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주민께서 직접 제기해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효천사거리 일대의 침수 문제예요. 이게 장마철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3년 전에 뭐, 매너홀 공사, 배수 관련 공사가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두 분의 후보께서는 이 침수 문제, 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효천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근처까지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전 강성희 국회의원실 의원실에서는 비만 오면 보좌진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었고 지금도 저는 가끔 폭우가 쏟아지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곤 하는데요. 효천 사거리 침수는 단순히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좀 상가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 1층 주변에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빗물이 역류에 물이 찬다는 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오래된 도심의 경우 약 시간당 50에서 70mm 강우 처리 수준이고요. 뭐 일부 침수 치약 개선 사업 구간은 시간당 100에서 120mm 이상을 목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나타나서 사실 우리의 우수관이 감당을 할수 없을 정도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출퇴근 차량도 주변 상가도 문제가 되니 해결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 저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가 주변보다 낮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을 옆에 천으로 좀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뾰족한 해결책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행정과 그리고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송관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2: 지금 현재 그 효천 지구 개발된 지가 한 6, 7년 정도 되는데, 저는 토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빗물에 대한, 비에 대한 체크를 잘 못해서 우수관이 지금 뭐 이렇게 적어서 3년 전에 공사를 다한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사를 했는데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뭐 해결책을 이렇게 내놔라. 전문가들도 내놓지 못한 해결책을 뭐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다분히 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맨홀, 그 우수 맨홀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 맨홀에 이렇게 빗물이 들어가는 곳에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낙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어느 맨홀은 비가 와도 아예 통과를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숲곡에 그 넘어가는 데에서부터 쭉 빗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분물들이 맨홀이 있는데. 맨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온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전 예방이 필요하고요. 또한 예산이 조금 있으면 소규모 저수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호 토론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6분의 시간이고요. 앞서 못다 했던 질문이 있거나 좀 답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긴급 찬스 사용하지 좀 않으셨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긴급 찬스 1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송관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6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네, 시작해 주시죠.
2: 현재 전주시 재정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것과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지 우리 김금주 후보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1: 네, 신규 사업 늘리는 것과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것,
2: 네.
1: 저는 그건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지금 현재 그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1: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2: 뭐
1: 이야기하시는 건지.
2: 종합경기장 건설이라든지 야구장 건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그 덕진공원 공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1: 이미 저질러 놓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파헤쳐 놓고 부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더 이상의 낭비성은 없듯이 없게 어쨌든 저질러 놓은 것들은 최대한 진행을 하고 앞으로 특히 이제 공원 부지를 사기 위해서 뭐 지방채를 발행하고 했었는데요. 그 지방채를 꼭 발행을 했어야 됐나라는 이런 고민과 굳이 발행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건축과 좀 지역과 행정이 좀 연결돼서 했던 관행이나 이런 건 아니었나라는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좀 고민이 들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하고 이런 소모성,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저희 주민들 개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이 개인 민원 해결과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충돌할 때 우리 후보님은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로 정하시나요?
1: 사실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개인 민원이라 할지라도 참 어려운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쉬운 민원은 절대 들어오지 않고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민원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다른 당에게 이미 갔는데 안 되는 민원들이 저희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힘이 없는데 더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민원들 아직까지는 개인 민원이라 할지라도 정말 꼭 필요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정책과 이렇게 달리 아니면 저희 당론과 다르게 진행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지금 현재 기존 의원님들께서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뭘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요? 행정적으로 안 되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드백을 반드시 민원인한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의 역할과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의 성과,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오느냐. 뭐 시의원이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변화를 만약에 어떻게 그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 그게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내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산을 많이 끌어왔냐 적게 끌어왔냐 이게 저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 예산을 끌어온다 해서 그리고 그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정치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시의원이 된다라면 그런 기준을 놓고 그런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0: 다 쓰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금주 후보에게 역시 6분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네, 시작해 주시죠.
1: 네. 저는 이제 최근에 평택을 해서 재보궐선거 치러지고 있잖아요.
2: 네.
1: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 거기 출마한 지금 당대표님이 출마를 하셨잖아요.
2: 네.
1: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철학을 어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민주당에 가깝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지역에서 거대 독점 세력인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2: 저는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같은 저희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색깔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질문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색깔이냐 민주당 왜 민주당 내가 민주당스럽다. 저는 요즘 선거, 지방선거 준비하느라 그런 이슈,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누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희 기초부터 국회의원까지, 대통령님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네.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결국

0: 후보로 나왔지만은 정당 공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민주당 당원을 25년 동안 했다가 탈당을 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왔지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정당 공천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도 느끼시는 뭐 공천을 받으면 된다. 저희 광역 의원 거의 한70% 정도가 무투표 당선입니다. 뭐 우리 진보당에서 이렇게 그 저희 전라북도 광역 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저희 조국 혁신당도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진출을 못 합니다. 거기에 비례는 지금 2석을 늘려서 6석입니다. 광역의원은 한지반 전주시의회는 4석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당 독점 폐단의 문제점을 가지고 비례를 좀 늘리자,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막혀서 지금 이제 광역만 지금 2석을 늘리는 그런 소규모 이제 그런 성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당적인 색깔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기초원으로 출마를 했으니까 사실은 주민들에게 주민이 뭐가 필요하고 행정에서 뭐를 해야 될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히 맞죠. 기초의원들이. 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정책적 방향은 그 의원이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나침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2: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각 후보에게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금주 후보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정치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주민들은 간곳 없고 자기들만의 세상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 누가 되든 다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삶의 최후의 보류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누군가의 밥상 물가를 결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진보당은 대출금리나 공공배달앱 도입 등의 의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선으로 삼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가장 아프고 가려운 곳이 어딘지 듣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당 김금주에게 주시는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한 표는 지방 행정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진보당 기호 5번 김금주가 전주시의회로 들어가면 부패는 사라지고 정치는 투명해집니다. 제대로 된 견제와 경쟁으로 전주시의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3석 중 1석은 진보당 김금주에게 주십시오. 주민들과 함께 더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어서 송관수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0: 오늘 그 토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단순히 거창한 사업이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 복지, 청소년 문제, 뭐 침수와 상권까지 결국 공통된 문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현실적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된다.

0: 한다면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보고 작은 불편부터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시원이 되겠습니다. 초자 2동, 3동, 4동 유권자 여러분, 저 송관수는 다르다.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봉사해왔던 것처럼 시원에 당선되더라도 결코 낮은 자세로 주민이 바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송관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검증 요구에 흔쾌히 응해주신 우리 두 분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후보자들의 정책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충분히 비교해 보셨을 텐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는 우리 동네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관계는 유행도 아냐 어쩌다 삐끗할 때 있지만 사는 게 그런 거 아냐 느끼기 싫어 불안감 난 겪기 싫어 그런 삶 열심히 사는 게 기쁜 이유 함께라서 너랑 나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 밥은 너무나 아려워. 사랑은 훨씬 더 아려워. 돈이 많으면 안 아려워. 돈이 없어 마음에 아려워.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파

그녀의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자주 가는 화장품 가게를 지나는데요. 폐업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골 가게여서 며칠 전에 가게에 갔을 때도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 없었는데요. 그 가게에 오래 다녀서 나름 단골 손님이라 생각하고 애착도 많았는데요. 말도 없이 폐업을 해서 조금은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늘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간판이 있었고요. 밖에서 보면 가게 안에 여러 화장품이 가득하고 조명이 예쁜 집이었습니다. 화장품 하나를 사러 들르기도 했고요. 갑자기 로션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계절이 바뀔 때면 괜히 한번 들러 테스트 제품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분의 익숙한 인사도 있었고요. 이번 제품 괜찮아요. 날씨 건조해졌죠? 그런 짧은 말도 어느새 익숙한 풍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늘 지나던 길에 있어서요. 늘 지나치며 익숙하게 바라보던 화장품 가게에 익숙하지 않은 폐업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게 가까이에 가서 유리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던 곳인데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평소처럼 물건을 샀고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요. 말없이 문 닫은 것에 대해 마음도 텅 빈 것처럼 뭔가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요. 자주 찾는 가게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요. 그 공간 안에 내 시간이 조금씩 쌓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늘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자주 가던 화장품 가게였는데요. 평소처럼 그 앞을 지나는데요. 유리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봤더니 폐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각도 순간 잠시 멈췄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조명도 밝게 켜져 있었고, 손님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가게 문을 왜 닫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주 봤던 가게 직원분에게 어쩌면, 직원분이 세분 계셨는데, 세분다 친밀하고 친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자주 이야기 나누던 사장님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중에 특히 한 분과 더 친하긴 했었거든요. 가게에 들어가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제품 설명도 잘해주시고요. 언제나 웃음으로 반겨줬던 분인데 그 웃는 모습도 아른거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전을 했다면 보통은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가게 앞에 어디로 이전을 했다라고 적어 놨을 텐데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텅빈 가게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 가게를 며칠 전에도 갔었거든요. 그때라도 이제 곧 폐업한다는 말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서운하거나 갑자기 이별을, 준비 없는 이별이죠. 이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뭔가 준비 없는 이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그 익숙함에서 오는 마음의 정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라는 친숙한 공간에 대한 정도 있었고요. 가게 자체의 공간에 대한 익숙함. 거의 10년 넘게 다닌 공간이거든요. 가게였던 거죠. 공간에 대한 정도 있었고, 늘 반갑게 맞이해준 가게 직원분들에 대한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골이긴 했지만요, 오랜 친구도 아니었고요. 물론 손님과 단골 사이도 오래 정이 쌓이면 꼭 친구야, 벗이야 그러지 않아도 친구라고 할수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뭐 자주 만나는 그런 기억을 함께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가는 편의점, 자주 들르는 카페, 익숙한 세탁소일 수도 있고요. 자주 가는 분식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드나들던 작은 가게들까지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요, 어쩌면 그 공간 안에 내 시간이 조금씩 쌓여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은 참 묘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요, 수많은 손님 중한 명일 수도 있는데요. 손님, 네, 저의 입장에서 보면 괜히 그보다 더 친숙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단골 오랫동안 이 가게를 다녔는데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겠지? 하기도 하고요. 내가 자주 오는 건 아실 거야. 내가 단골인 줄 알겠지?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죠. 그리고 저 역시 더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요. 그런 작은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무 말 없이, 폐업한다는 말 없이 문을 닫은 그 가게가 조금은 야속한 마음도 들었고 섭섭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시지, 점점점.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그 가게도 조용히 문을 닫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폐업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오랫동안 버텨온 시간의 끝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요, 늘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렉스트, 넥스트, 다음이죠. 저는 늘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지. 다음에 인사하면 되겠지?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다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렇게 없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멀어지고요. 어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익숙했던 장소 하나가 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큰 감정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을 사던 곳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내 일상의 기억에 함께했던 공간과 사람에 대한 한 조각이 조용히 사라진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익숙한 존재로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매주 방송하는 그리고 매주 듣는 라디오 목소리처럼요. 늘 같은 시간에 인사하는 사람처럼요. 그냥 당연하게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존재 말입니다. 가끔은 거창한 관계만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일상을 지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요. 이런 작은 익숙함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겨주는 공간, 늘 비슷한 표정으로 인사해주는 사람, 언제든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았던 장소들이 그런 익숙함일 거예요. 그 익숙함과 평범함이 사라진 뒤에야 그것이 일상에서 내 시간에서 참 소중했구나, 소중함이었구나,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문 닫은 화장품 가게처럼 말입니다. 화장품 가게가 갑자기 말없이 폐업한 그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요, 말없이 문 닫은 가게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너무 무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짐을 화장품 가게에 있는 화장품이나 뭐 가구들을 빼는 그런 과정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앞을 지나다가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걸 눈치챌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 앞을 지나긴 했을 텐데, 그날은 내가 가게를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요, 문득 사라져버린 단골 가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화장품 가게도 그렇고 예전에 거의 20년 가깝게 20년 좀덜 오랫동안 다녔던 헤어샵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편의점이 3개가 있어요. 정문에 2개, 후문에 하나가 있는데 정문에 하나, 후문에 하나가 폐업을 한다고. 그런데 다행히 그두 곳의 편의점은 미리 공지를 하면서 이제 재고를 좀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달 안에 두곳다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닫아도 아쉬움이 있을 텐데 두 개를 닫는다고 해서 들을 때마다 지금 거기 계시는 사장님이나 직원분과 뭔가 한번 이제 닫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번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물건을 고르거나 아니면 계산을 할때 그런 감정이 서로 담긴 눈빛을 교환하곤 합니다. 다행이에요. 갑자기 폐업을 하는 건 통보받는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며칠 전에 그 화장품 가게에 갔을 때요. 저에게 가게 폐업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유난히 평소보다 화장품 견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화장품을 사면 조그마한 견본품을 주시곤 하잖아요. 평소보다 거의 4배, 5배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스, 견본품 많이 받았구나 하고 좋아하기도 했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혹시 그거이셨던 걸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리사 로베, 스테이.

리사롭 스테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8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7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17회 방송 내용은요. 짧은 문자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한 문장에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저도 바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위로도 조언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니까요. 왠지 좀 가벼운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요즘 특히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봄 무렵까지 주변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왜 우울하세요? 왜 무거우세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거일 거예요. 이유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왠지 몸과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가만히 이유 없이 뭔가 어떤 때는 바로 이유가 있어서 그 당일날이나 그 무렵에 이유가 있어서 우울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특별한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축 가라앉고 우울한 때가 있죠. 네, 그런 날을 생각해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고민들이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것이더라고요. 저의 경우 말입니다. 지금 당장 가라앉는 이유가 없을 뿐이지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천천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가라앉을 때 조금씩 가라앉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니까 그게 점점점 누적되고 쌓이는 거죠.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 라는 말은요. 서로 나란히 앉아서 같은 쪽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해결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멍하니 있어도 되고요. 함께 한숨을 쉬어도 되고요. 각자 하늘을 한참 바라봐도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나란한 자리의 느낌,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도 그래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 안에요. 이미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왜 마음이 우울하세요? 힘내세요 라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울함은 전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도 응원의 힘도 충분히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염은요, 거창한 위로나 긴 말이 아니라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힘내! 도! 당연히 좋죠. 이렇게 누군가 힘이 없을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 나도 요즘 그래. 요즘 내 기분도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117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들으면서요. 저도 공감과 동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울함을 빠져나오긴 했는데요. 누군가가 이칸도님처럼 공감을 해줬다면 큰 힘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공감. 친호님이 지난주 방송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마음에 댓글로서 공감을 해주니까 또 기운도 나고 더 신이 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응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말없이 조용히 옆에 앉아져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문자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말의 힘이네요. 하트 이모티콘.

감동가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특히 라디오 같이 소리로 귀로 듣는 거가 좀더 집중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와 그 진행자와 방송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훅 방송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와서 공감도 되고 울컥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책갈피의 방송을 듣고 있으면 참 점점점점점 좋아요 웃는 이모티콘. 오늘도 유쾌상쾌 통쾌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엄지척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 소나무님 그리고 방송 듣는 청취자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유쾌상쾌 통쾌 쓰리쾌 3쾌 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쌤의 블루청 자켓 색깔도 블루 하트 비 오는 날에 비를 맞으며 걸었던 날도 우울한 이모티콘 기억 속에 아픈 기억 한 스푼 다 지나가고 내일은 해가 쨍하게 뜨기를 하면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은하수님이 가끔 물론 다른 청취자분도 그날 제가 입었던 옷의 색상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은하수님은 자주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블루예요. 네, 어렸을 때는 보라색 좋아해서 지금도 보라색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파란색 그리고 하늘색 맑은 하늘색을 좋아하고요. 이건 평소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는 뭔가 블루 계통이거나 브라운 계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하수님이 더불어서 지난주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우울한 그분 포함해서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내일은 해가 쨍하게 뜨기를 하면서 글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소개해주신 황혼의 문턱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나 삶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비슷한 세월을 마주하며 나이를 들어가듯이 살다 보면 웃는 날도 우울한 날도 기분이 뜨는 날도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마주해 가야 하지만요. 점점점점점점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벗이라는 그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댓글 중에 벗이라는 단어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뭐 떠오르는 벗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어떤 친구 벗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프렌드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벗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포근함. 네, 지난주 방송 댓글 남겨주신 내용과 연계하면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황혼의 문턱 지난주 가사 한번 읽어드렸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 일상을 담고 있는 가사여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과 연계된 느낌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우리가 한다는 건요. 황혼의 문턱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부분들, 그리고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살다 보면 세월을 마주하면서 나이를 들어가듯이 살다 보면 웃는 날도 우울한 날도 기분 좋은 날도 때로는 기분이 별로인 날도 가라앉는 날도 마음이 뜨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살면서 느끼다 보니 경험하다 보니 누군가 지인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을 때 나도 그런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을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때 내가 우울했을 때,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누군가 내 지인이 응원을 해주거나 공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이런 때는 술 한잔하며 답답한 마음을 풀면 좀 나아질 때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술한 잔, 이야기 한 잔, 마음 한잔 나누면 결국 이제 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코올이 알딸딸하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술술 더 술처럼 술술 더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이 술술 풀리는 과정도 있겠고요.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런 때 내가 함께 이야기 마음을 터울 수 있는 벗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지금 내 마음을 보내거나 아니면 설령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될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유승우, 걸을까?

유승우 걸을까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7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늘도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방송 듣는 시간이 휴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라디오 책갈피가 어떻게 보면 표방하고 있는 바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휴식, 마음의 휴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잠시 찾을 수 있는 시간, 무언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노구성 아시죠? 네, 그런 시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기 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요 며칠이요, 비가 오락가락, 오다가 말다가, 하네요. 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중간 틈에 내리는 비인 것 같아요. 날이 비올 때는 잠깐 기온이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면 또 많이 더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봄도 거의 다 갔습니다. 여름을 맞이하게 되네요.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한 여름 준비하고 맞이하시길 기대할게요.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곤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수는 해결 방안까지도 알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저의 경우도 그래요. 뭔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는, 이유 없이 내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분명히 이유가 없진 않아요. 뭔가 내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거나 아니면 특별히 뭔가의 원인, 이유, 요인을 딱 꼬집듯이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못 느낄 만큼 그게 내 머리와 마음에 순간순간순간 살면서 일상에서 조금씩 묻어져 있는 뭔가 젖어들듯이 스며들듯이 그런 것 때문에 이유는 없는데 내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때는 기분 전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더 음악을 많이 듣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리고 일단 걷는 게 기분 전환에는 최고죠. 길을 좀더 걷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큰 이유가 있는 그런 우울함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많이 지금 아파하거나 마음으로 아파하거나 건강적으로 몸이 좀 아파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경제적인 부분이거나 일적인 부분으로 내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에서 오는 우울함과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이건 바로 내가 기분 전환만으로 뭔가 결과가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우울할 때는 뭐 혼자서 이것을 푸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너무 나만 이렇게 자꾸 쌓아두고 답답해하면 이게 정말 고립되듯이 예, 될 수가 있거든요. 옆에 벗에 누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꼭 내가 요즘 우울하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상적인 말을 하다 보면 앞에 내용처럼 술 한잔, 차 한잔 해도 좋고요. 그렇다 보면 꼭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 지금 우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지나고 보니 이 우울함이나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견디거나 뭔가 해결해 갈수 있겠구나 하고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한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나니 지금 피고 있는 꽃이 더 싱싱하게 피어나요. 꽃을 보니 봄인가 싶다가도 날이 더우니 여름인가 싶다가도 여름이 더 더워지지 않고 지금만 같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무더운 여름 준비를 해야겠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날씨 30도를 막 웃돌죠. 평년 기온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습하기만 하면 여름이에요. 지금 그나마 더워도 습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있거나 그늘에 있으면 좀 선선해지죠. 그래도 이제 뭐 일상에서 저희가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이하는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죠. 기분하고 맞지 않는 좀 우울할 수 있는 일이 오는 것처럼
여름도 그 습함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우울한 것처럼 습하게 쭉 여름 동안 젖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름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또그 방법도 함께 만들어 가 보자고요. 나류색깔피에서도 네, 여름이 시작되면 좀더 밝은 음악, 좀 신나는 음악, 여름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음악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님이 이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하면서 하트 남겨주셨어요. 아, 네.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똑같네요. 지인이 요즘 우울합니다라고 한 문장에 한 줄의 문자를 보냈을 때 저도 요즘 그래요라고 보냈잖아요. 민영님도 저도 그래요. 이 하나의 글에 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에 그리고 지난주 사연에 대한 공감과 마음이 네, 담겨 있습니다. 루시님이 이어서 글 올려주셨어요. 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이라는 로고송이 생각났어요. 나도 그래요 라는 공감이요. 누군가의 공감이 필요한 거였네요. 하면서 활짝 웃는 이모티콘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비슷하게 보통 나류의 책갈피가 방송을 하면서 한주 동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에피소드, 일상 이야기를 하고, 노래 들은 다음에 그 전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 내용이 우리가 뭔가 기분이 가라앉고 할때 응원의 메시지와 또 그와 더불어 공감과 동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댓글이 다 공감이었어요. 공감을 말하는 글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을 적어주셨습니다. 앞서 노래 듣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공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할수 있다는 거는요. 저 역시 누구나 역시 그런 상황을 겪었고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네, 힘든 사람끼리 의지도 해보자고요.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그 공감과 같은 자리 옆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울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거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면 뭔가 긍정적 희망도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라디오 책갈피가 그런 친구인 것 같아 참 좋아요. 몇달 전부터 신청하고 싶었던 곡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신청드립니다. 2026년 소중한 5월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5월이 벌써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원래 겨울이라는 계절을 좋아하는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아직도 겨울이 좋지만 봄이 따뜻해지는 봄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아하는 봄이 지나고 있네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름이 되면 처음에 아 덥다 하면서도 또그 여름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여름의 장점이 있죠. 일단 해가 기니까 일상이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할수 있고 또 밤에 가을에 하늘이 높고 별빛이 빛난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밤하늘 보면 별이 정말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여름 덥다 덥다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는 막상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올때또 가을에 그 단풍이나 낙엽도 기다려지면서 아 여름이 지난구나 하도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에 공감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기분 좋은 일, 우울함에 공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분 좋음이나 뭔가 밝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시길 바래요.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칸도님에게 문자를 보낸 그 분이 부럽기도 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우울할 때, 누군가에게 긴 설명 없이 짧은 문자를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지훈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그 분이 부럽다고 해 주셨어요. 지훈님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신 거죠? 네. 기분이 가라앉을 때, 우울할 때, 누군가가 긴 설명 없이 짧은 문자를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아, 요즘 우울해요 라는 그분 부럽다고 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지훈님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매번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을 티를 내는 네, 몇 자로 이 마음을 근데 실은 누군가에게 긴 글이 아니라 아, 요즘 기운이 없어요. 우울해요. 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한 문장에 한 단어의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뭔가 그 사람의 답이 있건 없건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답을 안 보내면 왜안 보낼까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때 보통 일부러 안 보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좀 이제 바로 확인을 못하거나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겠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데 누군가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올려서 이렇게 문자를 준다는 것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연님이 신청해주신 노래는 오늘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진아가 부릅니다. 공항 가는 길.

오늘 라디오 젓갈피는요, 자주 가던 화장품 가게의 유리문에 폐업문구가 적힌 종이를 보면서 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화장품 가게 앞에 붙어있던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요,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자주 들르던 곳이었고 익숙하게 인사하던 분들이 있었고 별일 없이 오가던 내 시간이 쌓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화장품을 사러 갈 때도 그 가게를 들렸지만 그 가게에 무언가를 사러 가지 않을 때도 그 근처를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친숙함이고 익숙함이죠. 그만큼 내 시간이 함께 담겨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유리문 사이로 그 가게에 있는 직원분과 눈을 마주치면 활짝 웃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손을 서로에게 막 흔들기도 합니다. 그 기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쌓였던 곳인데 폐업을 이제 했네요. 사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요, 단골이라는 말 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상의 작은 친밀감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장소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곳이 내 일상의 한 조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문을 닫은 것이 서운했고요.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그 가게도 어쩌면 조용히 끝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업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시간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일상에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요, 늘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살다 보면 그 다음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공간과 익숙한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문득 사라져버린 단골 가게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앞을 지나면 아직도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그곳에는 아마 물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월 25일 아우 벌써 올해이면서 5월의 마지막으로 됐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폭풍처럼 날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역시 오늘은 놀자. This is the beginning.

0: 네, 르모스 스톰으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나이에도
1: 예,
0: 익숙해질 테니까 인사 먼저 좀
1: 예. 예,
0: 해주시겠어요?
1: 안녕하세요.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대표 강용훈입니다.
0: 잘 지냈어요?
1: 예, 잘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0: 예.
1: 뭐, 전쟁 때문에 해외여행도 다시 취소되고,
0: 야.
1: 한 3주 남겨놓고 그냥 바로 취소시키대요.
0: 네.
1: 깨끗하게.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주일이죠.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저번 주가 5.18 주간이었고, 최근에 그 유명한 스타, 거기서 좀 실수를 좀 크게 사고 쳤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리라 보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저희 강용호 대표께서 5.18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그걸 약간 뒤로 미루고, 오늘은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좀 할까요? 예. 김필의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의 흐름.

0: 김필 피처링 김창원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아,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1980년 5월 18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이제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뭐 전라북도도 저희도
1: 예.
0: 포함된 상황이지만 그때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먼저 이제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
1: 예.
0: 거 궁금하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경은 먼저 대통령 박정희의 그 장기간 군사 독재가 통치 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연도가 1979년 10월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 시켰고,
0: 이게 전 대통령이죠? 예, 김영삼 전
1: 그 다음에
0: 대통령.
1: 이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지에서 부마 항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결을 둘러싼 노선 대립, 일종의 그 대립, 뭐 여기서는 노선 갈등이죠. 해결 갈등은 이 당시 이제 경호철장 차지철과 안기부장 김재규의 이제 갈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폭발해서 10월 26일 날 삽교천 그 이제 방지 그 제막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밤에 모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종의 갈등이 폭발하죠. 그래서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했습니다.
0: 여기서 먼저 이제 노선 대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권력 다툼이라고
1: 그렇죠,
0: 했죠.
1: 그렇죠.
0: 자기 이제 내부 권력 다툼.
1: 이제 경호실장과 차지철은 폴포트도 2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탱크 몰고 가서 100만 정도 죽여도 괜찮다. 이 발언이 이제 김재규 안기부장이었던 그 고를 싸게 만든 겁니다.
0: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폴포트가 캄보디아.
1: 예. 특히나 이제 안기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직접 부마항쟁 지역에 직접 시민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직접 이 본인이 그 일반 사람들하고 말도 해보고 식당 들어가서 피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목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차지철과 박정희가 그런 사정을 너무나 모르니까 폭발일보 직전이었죠.
0: 그리고
1: 그래서
0: 나서 이제 11.6이 일어났습니다.
1: 이제 이러한 그16 사태의 사후 수습 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이제 부상을 합니다. 특히나 그 12월 10, 12.12 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했죠. 이미 이때 12월 6일에 그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의 몸, 신군부가 최규하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자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에서도 사북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그런데 이 사북 사태도 생존권 문제로까지 이제 확산됐던 겁니다, 이게.
0: 이게 저 사북 사태라는 게 광산
1: 그렇죠. 이
0: 에서
1: 사람들의 임금 문제, 노동 시간 이런 거에 완전한 불만이
0: 탕방에서
1: 일어났죠.
0: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1: 여기에 이제 5월 1일 이제 대학에서도 학원 문제가 교회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 시위는 서울 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신군부 세력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완전 그냥 넥타이 부대라고 합니다, 일명.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를 해서 엄청난 이 장면을 봤던 분들은 이제 뭐 다른 이런 좀 나이가 격세지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55살 지금 현재 밑으로는 좀 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0: 그렇죠.
1: 초등학교 그래도 뭐한 3, 4학년 이상 되는 이제 그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55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사실은 뭐 광주 민주화운동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그 민중이 모였습니다.
0: 이게 이제 서울의 봄이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저 최근에 영화에도 나왔던 그 내용이니까요.
1: 그리고 이제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도 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 상태에 돌입하는 듯 하였습니다.
0: 예.
1: 자, 그런데 뭐 이걸 놓칠 일이 없죠. 이 기회를 이제 엿본 신군부가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 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합니다.
0: 네.
1: 그 이제 10월 17일 24시에 이제 발효하기로 하고 그 11시 그러니까 5월 17일 11시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김종필 등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 축제자,
0: 예.
1: 또 소요 조종 혐의자, 그 다음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봄 예, 하면서 예. 이제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을 전두환 그때 국가 보위원장이었단가요? 예, 예. 그래서 군사 신군부가 그것을 억제 강압하고
1: 예, 예.
0: 그런 상태에서 비상계엄 하에서
1: 예, 예.
0: 민주를 외쳤던
1: 예, 예.
0: 시기가 배경이 예, 예. 되는 거겠죠.
1: 예, 예.
0: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얘기 나겠습니다. 적재입니다. 별 보러 가자.
2: 찬 바람이 조금씩

0: 박재, 별 보러 가자.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5.18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늘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자, 뭐그 5월 13일부터 해서 쭉 단계별로는 사건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정확히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당시 상황 중에 이제 5월 13일 서울에서의 가두 진출에 자극을 받은 광주의 대학생들은 14일과 15일에 가두에 이제 진출하였고, 또 5월 16일 다른 지역에서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광주에서는 야간에 횃불 시위가 감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5월 18일 0시 5분경 정동연 등 광주 지역의 복적생과 총학생회 간부들이 예비검속 되었으며, 한시경 광주 일원의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대학의 계엄군이 진주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결행된 5월 18일의 학생 시위는 저항의 발단이었고,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전남대 앞 시위를 저지하였고, 또 대학생들은 그러자 광주역에 재집결하여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 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이제는 무차별 진압 작전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군인들이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들로 보이는 청년이나 여자를 구타하고 짓밟으며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0: 단순한 이제 학생 시위에서 시민 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1: 예.
0: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위하여 구타하였으며 일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였고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뒤처진 공수부대를 공격하거나 고립된 차량을 포위하기도 하였으며 총과 방패를 빼앗기도 하였고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이제 있었습니다.
1: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부터 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는지.
0: 예. 예, 이제 20일 이건 19일 날 밤비가 내렸는데 그때는 예. 이제 못 하고 20일 오전까지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이제 오후 6시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이 광주 지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금남로에 이제 집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을 앞세운 시위는 계엄군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 예.
0: 시위대는 전라남도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접전을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고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었으며 시민에 몰린 공수부대는 20일 밤 11시경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집단 발포를 감행한 겁니다. 20일 밤의 충돌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일 오전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는 저기 이제 버스, 뭐 대형 트럭 이렇게 만드는 게 회사였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군수 네. 군수용으로 장갑차, 군용 차량을 여기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탈취했던 겁니다. 이에 계엄군은 정호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은 무장을 위해 오후 1시경부터 화순, 해남, 나주 등 광주의 인근 시위 지역에 진출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여기는 거의 파출소입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결국 오후 3시경부터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봉기가 아까는 학생 시위에서 이제 시민봉기로 이어졌고 드디어 이제 시민봉기가 무력 항쟁으로 예. 이제 전환된 것입니다. 아무튼 시민군과 계엄군의 그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와 이제 부상자가 생겼고 21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계엄군은 광주에서 이제 외곽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1: 이게 지금 영화 그도 있었잖아요.
0: 예, 예.
1: 그 영화에서도 그 송강호 예, 주연했던 예. 영화에서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0: 예, 예.
1: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예, 예.
1: 아, 헤이즈입니다. 해픈 우연.

0: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지금 이제 시민군에 의해서 광주 이제 전남 도청이 탈환이 됐다고 표현해야죠. 되고나서 그 이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1: 예, 이제 22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시민군들의 활동인데요. 이제 22일 아침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민주수호 범 시민 골기대회를 열어 투쟁 목표를 재확인 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26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두 차례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22일 오후 도청에서 도청 간부까지 참여하여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 사령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상 복구와 그 다음에 사태 회복에만 주력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기 회수를 둘러싸고 수습이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고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하였으며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강원 대립으로 대립을 나왔습니다. 이에 강경파 학생들은 범시민 골기대회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를 비판하고 25일 밤 10시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자처한 민주시민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은 시민자치와 민주주의 공동체 구현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27일 새벽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2만 5천여 명의 그 계엄군이 대대적인 무력 진압이 감행되었고 도청에 있던 시민군이 오전 5시 22분에 전원 연행됨으로써 광주 지역은 계엄군에 넘어갔으며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서울 그때 당시 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며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종자로 된 사람들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유력한 지역 지금 현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확실히 좀 뭔가 좀 명확히 좀
1: 예.
0: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확인이
1: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에 그때 당시 지금 살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알려주면 실제적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부근부근 대충은 다 윤곽이 나서 지금에 찾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모여질지는 아직 궁금합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랭카입니다. Trouble is a friend.

0: 랭카터로 디서 프렌드 듣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나눴는데 전라북도 5.18 민주화 운동도 이제 제가 살펴봐야잖아요. 지금 46년 전인데 최초 사망자 이세종 열사 사망했던 것이 그리고 뭐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자보 사건도 있었고 위문 배포. 뭐 경찰이나 개헌군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서 저기 저 전라북도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전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3건의 사건이 이제 규명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대 5월 2일 시위 사건. 이게 사실은 최초 가도 진출 사건입니다. 기록으로. 80년 5월 2일 전북대 학교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 후, 구 전북도청 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되었고, 이때 당시 시민들과 합세 약 6천여 명이 모여 김대중 석방과 전두환 퇴진, 계엄 해제 등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학생회 간부 이때 당시 6명을 구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대학교 농성장 연행 사건입니다. 제7공수처단 31대 대 199명은 5월 18일 0시에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포위했고, 농성 중이던 학생 33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북 지역 대학생 예비 검속 사건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소위 국기문란 사범과 학내의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을 일제히 검거. 이 결과 전북대 33명, 원광대 50명을 비롯하여 전주대와 군산대, 전주공업대학 등 전북 지역 내 시위 주모 학생 46명이 소재지에서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지 야학 사건입니다. 5월 21일 광주에서 5.18을 목격했던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김현장은 전두환 광주 사륙작전 유인물을 제작해 당시 성지 야학 운영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유인물은 2천여 명가량 인쇄돼 전주 시내 일원에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야학 운영자는 포괄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5월 27일 민주화운동입니다. 5월 27일 신흥고등학교 KSCM 핵심 간부 학생들은 광주 사륙작전 유인물을 토대로 호소문을 작성했고, 이후 전교생 1,500명이 정문 진출을 시도했으나 군과 경찰로 인해 막혔고, 이후 학교는 주동자 학생 26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 사건입니다. 신흥고등학교 3학년 이유봉, 이강희, 그다음 전북 사대부고 3학년 유창훈 등 3명이 6월 초순경부터 체포된 6월 26일 심야까지 전주 시내 남녀 고등학교와 민간인 아파트 등을 돌며 광주의 참상 전달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벽서와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직후 전주경찰서 등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 학생들은 이 구형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뭐, 이거는 전주 아마 도경 같은 데 가면 많이 막아줬을 거예요, 사실. 이제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투경찰, 김상회 우편 검열 사건입니다. 이제 5월 22일 전라북도 경찰국 제2기동대 소속 일경 김상현은 5월 14일 누나에게 전북대 학생 시위 진압 출동 상황을, 그리고 동생에게는 북한 방송에서 들었던 광주 상황을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 학생의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검열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 5.18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도 13가지 확인된
1: 먼저 7개 이제
0: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5월 2일 아, 전북대 시 이제 최초의 네. 가두 진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최초라는 거죠.
1: 예, 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예.
0: 그런 이세종 열사도 뭐 어떻게 보면 예, 5.18 예, 예, 관련다
1: 예,
0: 중에서
1: 예, 그거는 이제 2024년에 예, 이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예,
0: 국가에서 완전 인정?
1: 국가에서 예.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0: 예, 지금도 뭐 전북대학교 구정문이 나가죠. 구정문에 예. 들어갔다 보면 이서종 열사 묘비도 있고 예. 해마다 지금 거기서 침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정말 신흥고등학교가 뭐 행사를 예전부터 보니까 많이 했어요.
1: 예, 예.
0: 제 기억으로도 그 4.19 때도 신흥고등학생들이 예, 예. 좀 주도적으로 많이 예, 했던 것 같은데 신흥고 멋있어요.
1: 예, 예.
0: 신흥고 아니시잖아요.
1: 전 전주고등학교.
0: 그러니까 왜 말씀을 갑자기
1: 저희는 유신 우리 집안은 유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아니 고등학교 이야기에다가 이상하게 신흥고 이야기 나오면은 핑미 졸 놓으신 것 같아.
1: 아니, 왜냐면 참 애정이 가요. 제가 예. 같은 저 뭐 우리 전주 시내 안에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0: 예, 예.
1: 어느 고등학교인들 애정이 안 가겠어요.
0: 그런데 그래도 좀 전국가 많이 가시나 봐요.
1: 예, 괜찮습니다.
0: 저도 전일고등학교 공부하는 자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전인고로 학교는 바뀌었지만 예, 덕진고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덕진고를 아는 사람이 좀 드물어져가요. 점점 아, 좀 슬픈 현상입니다.
1: 예,
0: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고 농담을 했습니다. 예. 야, 나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예, 예. 이제 그 여덟 번째로는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님들 해직 사건이에요.
0: 예, 예.
1: 전북대학교 교수 이석영, 남정길,
0: 예.
1: 변홍규, 예. 그 다음에 김용성 등 4명은 1980년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전주 보안대에 체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모두 강제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0: 예.
1: 여기서 수리를 했어요. 대학교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개문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24일 유인물 배포 사건. 예, 김현장 유인물 배포입니다. 이거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지학에도 주어서 2,000매. 근데 전북대학교에도 또 2,000매를 또 하게끔 예, 이걸 전북대학교도 전해줍니다.
0: 예, 예.
1: 1986월 23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온 김현장이 5월 21일 전해준 유인물을 그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유인물 2천여 매를 등산 뒤 다음날 열리는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된 그 최병렬은 졸업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 동창회 장학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최병렬 교수는 지금 현재 올해 전문연구원 원장으로 뭐 불만 부십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었고 예, 그런데 이분이 나는 이 관련된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1년 선배이지만
0: 예.
1: 아, 11년이 아니고 정확히 아, 7년 선배입니다.
0: 예, 예.
1: 그 다음에 5.19 대자보 및 그 시위 사건 5월 19일 전북대생 이흥복이란 분이 있어요. 이흥복 등이 학생회관에 계엄군이 진입해 학생 33명 체포한 그 사건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내용하고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0: 예.
1: 뭐 있는 거 그대로 붙이는데 이후 경찰의 그 불심 검문에 적발돼 체포된 이흥복은 심한 폭행과 함께 계엄군 중령으로부터 입안에 권총을 물린 채 협박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말은 협박이지 엄청나 얼마나
0: 그 떨렸겠고 무섭겠습니까? 예.
1: 그다음 이제 11번째가 시민당원이 이제 서울대 학생회 유인물 배포 사건입니다. 시민당원 이준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 5월 16일 같은 당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서울대 학생회 명의의 유신 잔당 타도의 총력을 이란 그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유인물을 3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이후 이준상은 삼청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요. 12번째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입니다.
0: 네.
1: 박창신 신부는 5월 21일 성당과 공수에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4.6 작전을 벌려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방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론을 했습니다.
0: 예.
1: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머리가 짧은 4명의 교환이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사제관에 난입해 박 신부를 폭행하고 이 사건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13번째 이세종 사망사건입니다. 이세종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전북대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계엄군 3명에게 쪼개다 진압봉에 먼저 무릎을 받고 무릎 맞았으니까 쓰러지죠.
0: 예.
1: 예. 그 다음에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받고 쓰러집니다. 이건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로는 두개골이 이미 함몰된 거예요.
0: 예.
1: 그러면 이제 함몰되면 의식 불명이죠. 예. 뭐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3층 계단을 거쳐 옥상으로 옮겨진 그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허위 조사였습니다.
0: 네.
1: 또 당시 계엄군은 이세종이 추락한 후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으며 무려 한 12시간 이상 뒤에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주변 학생은 이제 알았으며 주변 학생들은 이세종이 추락할 때 날 수 있는 비명 등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검이도 옥상에서 추락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복합 골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0: 네.
1: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할 때 그는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내던져지기 이전에 두개골 함몰 부상으로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2024년 5.18 민주화운동 최초의 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최초의 희생자로 그 인정받은 분이 청각장애인 재화공이었던 분이 있어요.
0: 예.
1: 그분 이름이 김경철 씨였습니다. 예,
0: 광주.
1: 예, 그분이 최초의 희생자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상 보니까 정확히 이것이 이제 사인이 맞다고 하면 이세종 열사가 우리나라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의 이제 희생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 이야기를 나눌 거 했는데 시간상 어떻게 좀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하고 좀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이제 과정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사건 관련 사건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저희
1: 엄청 많죠.
0: 저희가 눈으로 봤던 것도 있잖아요. 뭐 전차도 보고 어쨌든 기억들이 있으니까. 네, 그 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이걸 얘기하려면 뭐 얘기할 거가 많죠. 우리 디제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거는 좀 부분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0: 그렇죠.
1: 뭐 집에 있는 책을 봐도 그냥 제가 5.18 관련된 책이 한 줄이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머리 아프면 우리 이제 제가 그 디제님께 이제 책을 하나 선물했잖아요.
0: 예.
1: 민주항쟁을 좀 더 정말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을 한번 보자고 해서 그 책 볼 때 머리 안 아팠어요.
0: 사실
1: 전문적으로 지금 학술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어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학계나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이미 그렇게 됐고 사회학 그다음에 인류학에 또 관련되는 분들끼리도 만드는 그 학계적 학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책들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볼 때마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땀방울 미쳐 있는데 열이 납니다.
0: 네. 어쨌든 이제
1: 마지막으로 우리 지재님 말씀하신 것대로 5.18 민주화운동의 결과 의의와 평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0: 예.
1: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수사하였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강국 정부는 합헌 정부로서 내란 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노태우 또한 이 사건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 사건은 군사 반란이고 이게 규정한 겁니다.
0: 예.
1: 그다음 5월 17일 사건 이게 이제 계엄께 내린 겁니다. 이게 계엄 그
0: 전국확대 비상계엄 전국확대
1: 확대. 5.17 사건과 5.18 사건은 내란 5.17 사건은 이미 내란이고 5.18 사건은 뇌란 목적의 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단정된 겁니다.
0: 예.
1: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아, 나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발음이 헷갈린, 네. 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1997년 4월 17일이 그 17일 그 상고심에서 위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의 즈음에 1997년 12월 22일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복제 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에 비조직적 군중의 자연 발생적인 자구 행위였으며, 방어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식 반복제 시민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뭐, 최근에 저희도 12월 3일이죠? 2025년이죠? 예. 봤죠?
1: 네, 예.
0: 12월 4년,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대항을 했고,
1: 예, 예.
0: 왜 크게 생각했던 이유가, 저희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5.18에 대한 얘기를 모든 국민이나 뭐 여기서 학계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아직까지 이걸 인정 못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1: 그러니까
0: 가서 꿀방울 한 대씩 때릴까요?
1: 제가 뭐 우연치 않게 그 김부겸 그분이, 예. 그 대구시장 나가는데 그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아마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대구였던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계엄했다고 어떻게 대통령을 감옥에 집었느냐. 왔다 그 사람 발언 볼 때,
0: 예.
1: 야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에 조그만 땅덩이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 내가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0: 예. 아, 그 무슨 문제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5.18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나눴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예. 가볍게 말했던 이유는, 저희 둘이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는 이 주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예. 풀어가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0: 아, 강 대표님,
1: 예, 예.
0: 오랜 시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했는데.
1: 아, 아닙니다. 예. 저기 뭐야, 다음 달에는 6월 항쟁 이야기하겠습니다.
0: 예. 잠깐만요. 잠깐만.
1: 그날은 제가 6월 항쟁은 간단히 할게요.
0: 예, 예.
1: 나머지 우리 또, 예. 전주 전라북도 역사 얘기도, 예. 좀 하고, 예. 그래야 되니까. 예. 6월 항쟁은 뭐, 예. 많은 분들이 많이 아니까.
0: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세대들이 벌써 우리가 됐더라고요.
1: 아유, 그만요. 우리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0: 예. 아유, 그러니까요. 지나가면서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1: 예, 예,
0: 세월이,
1: 예.
0: 그렇게 흘렀어요.
1: 한 달간 고생한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0: 예. 어쨌든 이제 강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6월 달에 또 뵐 때. 근데 뭐 해외 안 나가세요?
1: 나가려고 계획했는데, 이게 지금 8월달로, 아마 9월달 나가야 하는데, 8월달은 뭐 같이 갑시다. 진짜 저 백두산 갑니다. 백두산 그거, 예. 제가 모시고 갈게요.
0: 예. 근데 뭐, 다행히, 다행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쟁이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1: 예.
0: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간에 전쟁도, 정리도 좀 확실히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문제도 좀 정리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아, 해마다 오그리면, 너무 슬퍼하지 않고, 이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른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로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노래 우리들의 사랑이죠. BTS 수영음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갑시다.
1: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2: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 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세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0: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고 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외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천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다른 인생 엿보기 그 속에 묻어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현희의 너영나드 진행자 현희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와 유튜브 송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궁중 로맨스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2006년도 드라마 궁 기억하시나요? 그때 궁은 참 묘했어요. 우리 현대 시대에 정부와 대한민국 요런 현실에는 없는 뭐 왕실이 나오고 아 도대체 저 만화야 뭐야? 요런 느낌의 드라마가 2006년도에 딱 나타났어. 근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너무 신선했어요. 뭐 연예인 같기도 하고, 어우 마스크는 왜 이렇게 훤칠해? 근데 그 훤칠했던 연예인이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채널에서 또 정부를 대상으로 입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주지훈 배우가 맡았었고요. 여주는 또 그때 당시에 윤은혜 배우였죠. 가수이면서 활동했던. 궁 속에서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던 두 평범한 고등학생 신채경 역할을 했던 윤은혜 배우와 하루아침에 황태자비가 되는 이야기로 궁은 시작됩니다. 고등학생의 교복, 궁중의 예법, 정략결혼, 첫사랑, 질투, 오해, 성장. 그 모든 것이 2006년 안에 감성 안에 풋풋하게 펼쳐졌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었었던 그 드라마가 2026년도에 있었죠.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궁중 로맨스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21세기 대군 부인입니다. 요즘에 현이가 그 드라마에 푹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대한민국에 왕실이 있다라는 상상 속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또 여전히 이 배우들은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죠? 궁과 또 근데 결이 약간 다르죠. 궁은 고등학생의 풋풋한 궁중 로맨스였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은 성인이 된 인물들이 신분, 권력, 선택, 욕망을 두고 부딪히는 궁중 로맨스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주제는 왕자가 변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06년의 왕자는 교복을 입은 황태자. 26년도 2016 왕자는 정장을 입은 대군 자가입니다. 키는 얼마나 이렇게 멋들어지게 큰지. 모델 핏이에요, 모델 핏. 아우, 너무 좋아. 2006년의 사랑은 나를 선택해주는 사랑에 가까웠다면, 26년의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선택을 하고 밀고 들어가는 사랑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오늘 현예 너영라디에서는 MBC 드라마 궁과 21세기 대군 부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묻어있던 설렘, 시대, 인물, 음악,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궁중 로맨스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현이는 제목만 들어도 막그 설렘이 아직도 확 올라오거든요. 화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월요일 2시잖아요. 첫그 주가 시작되는 이 나른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드라마 궁 과 21세기 대군자가의 설렘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하울과 제이의 포에스 러브 사랑인가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2006년 궁 고등학생 로맨스의 설렘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방금 들려드렸습니다. 하울과 제이의 Poet's Love, 사랑인가요? 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나오는 순간, 맑다. 맞아. 그때 그 드라마. 그러면서 사랑인가요? 한참 막 어디나 곳곳에서 이 음악이 흘러나왔던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 느껴보셨나요? 교복 입은 채경이가 차갑고 무심한 황태자 이신, 화려하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궁. 근데 그 안에서의 이 이들의 이렇게 사랑이 있으면서 뭔가의 또 양념으로 배우들이 또 있었던 그때의 그 시절, 그 기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궁은 지금 다시 보면 그 요즘에 OTT 케이블 TV에서도 궁 시리즈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감성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통통 튀는 채경의 역할, 그리고 황태자비 데뷔로 이제 김혜자분도 나왔고, 그리고 교복 미니홈피 세대의 감정, 살짝 어색하지만 그래서 더 풋풋한 대사들. 한동안 이 오늘의 주제 갖기 전에 최근에 봤던 영화에서도 싸이월드, 그 싸이홈피를 그 영화 안에 들어 있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영화는 또 다시 한번 다룰게요. 현희의 너영라드에서. 오늘은 궁과 21세기 대군 부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만화 원작처럼 그냥 웹툰? 요즘 시대에는 웹툰, 웹소설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06년도에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만화야, 영화야, 드라마야, 장르가 좀 부정확한. 그렇지만 중요한 건궁 주인공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도 어른스럽게 정리되지 않았고 좋아하는데 괜히 툴툴거리고 상처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질투하면서 질투가 아닌 뭔지 잘 모르고 자꾸 신경 쓰이는데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는 이게 궁의 진짜 매력이지 않았나라는 현희의 생각이 듭니다. 궁의 신채경은 완벽한 공주였다 아니었다? 완벽한 공주는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이었죠. 왕실의 예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궁에서 꿈을 꾼 사람도 아니었고 궁을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에 들어갔죠. 황태자비가 되는 거죠.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로 밀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그러니 당연히 서툴죠. 어렸을 때부터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 태생부터 교육을 받고 훈육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근데 그 울을 때, 실수를 할때 누군가 옆에서 도닥여주고 그냥 지켜봐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도 그 곳이 낯선 곳이어도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역할들을 데뷔마마 그 안에서의 궁을 지키는 다른 어르신들이 대신 그 시대에도 2006년도에도 해주었다라는 거. 가끔은 궁이라는 공간보다 훨씬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나는. 가끔 현이도 그래요. 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 궁이라는 드라마를 회상할 때. 채경이는 궁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궁에 들어가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통 튀는 그 보통의 고등학생의 역할을 궁에 들어가서도 그냥 기죽지 않았던.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랑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궁은
그리고 또그 역시 체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김혜자 배우라던가 데뷔마마 이런 어르신들이 그냥 그저 예쁘게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쁘게만 바라보는 그 어르신들도 채경이를 이해하면서 또 신이도 그런 또 채경이를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다음 곡은 궁중 감성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갑니다. 말없이 장면이 그려지는 곡두 번째 다르 여름 연못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여름 연못. 이 곡은 노래가 없어도 궁의 공기, 궁의 복도, 그리고 인물들의 외로움. 다양한 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궁의 남자 주인공 이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신 배우. 멋있죠. 그때 당시에는 신의 배우였어. 갖고 이신 그 자체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는 황태자 역할이었죠.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냥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모든 사람의 로망을 눈초리, 눈총,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받았던 이신 황태자.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도 궁이고 신분도 황태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 그런데 정작 이신에게 없는 건 뭐였을까요? 선택권. 누구를 사랑할지, 이게 사랑인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어른이 될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궁은 이신은 멋진 왕자라서 설레게 한게 아니었고, 오히려 왕자님인데 외로워서 뭔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설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20년 지나고 궁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궁이라는 드라마, 궁2? 또 나올 법한데,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21세기 대군 부인을 보면서, 아, 궁의 두 번째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이 시인은 말은 차갑게 하고 표정은 무심하고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분명히 질투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질투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채경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느끼죠. 알고 있죠. 처음에는 뭐야? 저 재수 없는 황태자.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온 때도 있어요.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도 사실 갇혀 있구나.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궁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는 그런 체경이 조금씩 이신을 보면서 아, 너는 궁이라는 하나의 이 감옥? 이라고 하면 넓은 감옥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그런 거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인생 자체도 지금 갇혀 있는 마음대로 살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걸 채경이가 느끼게 되면서 이신이라는 황태자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쳐다보는 그런 각도로 드라마는 현이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설렘이 있었어요. 처음엔 티격태격, 그 다음엔 신경이 쓰이고, 어느 순간 그게 연민? 이거 사랑인가? 하는 식인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느린 로맨스 같지만, 바로 그 느림 때문에 오랜 기억에 좀 남는 2006년도의 궁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드라마였지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꾸 신경 쓰이면 그게 실작일지도 몰라. 다음 곡은 그 시절의 지금의 감각 그대로 다시 이어보는 곡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현재의 청춘 감성이 있는 노래입니다. 뉴진스의 티타임.

네, 뉘신스의 디토 듣고 오셨습니다. 2026년 21세기 대군 부인. 성인의 궁중 로맨스. 2006년도 궁 이야기를 했다면 26년으로 일단 넘어와 보겠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 궁처럼 입헌 군주제가 배경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가상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말 하더라고. 도대체 저건 대한민국이 어디요? 조선이 어디요? 이러더라고요. 아우, 입헌 군주제도 모르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이제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죠. 도대체 저게 드라마예요? 뭐요? 만화요? 소설이요? 영화도 아닌 것이. 근데 또, 지형에는 현대 그 드라마 속 안에서의 배경은 현실이니까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몰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처음 보면서도 궁인가? 궁퉁가?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을 보고 처음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냥 주인공들이 너무 설레게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쁜 군주제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을 하자면 현인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21세기 대군 부인은 궁처럼 이쁜 군주제가 가상 설정에서 출발하지만 인물들의 나이, 감정, 관계의 방식이 사실은 20년 전과는 약간 다름이 있었어요. 아, 그 친구들이 20년이 훌쩍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궁의 채경과 이신이 고등학생이었다면 21세기의 대군 부인은 성이주와 이한대군은 성인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래서 고등학생의 로맨스에서 감정이 먼저 서툴게 움직였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잘 몰라서 싸웠다면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성인 로맨스는 좀 다른, 담장의

뭔가의 설정처럼 느껴지는 담장 키스도 나오고, 능수화가 너무 예쁘게 이 화면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감정만 움직이지 않는 계산도 있고, 책임도 있고,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성의주가 굳이 궁에 안 들어가도 뭐 하나 버릴 거 없고,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커리를 갖고 있는 여성, 채경과는 약간 다른, 사실은 궁에서의 채경은 보통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이 21세기 대군 부인의 성의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성이었던 거죠. 정말 지지 않는. 내가 무엇을 얻고 잃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21세기 대군 부인의 성의주는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선택의 인물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현이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끔 조금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직접 움직이는. 이 드라마에서 성희주는 이한 대군에게 먼저 말하죠. 저와 혼인하시죠. 그리고 계속 그 스케줄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21세기 대군 부인 자가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 로맨스에서는 보통 남자 주인공이 뭐 그냥 뭔가의 보석을 준비하고 아, 뭐 프로포즈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성희주가 먼저 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장면도 현이를 좀 설레게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뭐 주인공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왈츠 치는 장면도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저런 왈츠는 나의 상대가 누구든 나는 정말 기꺼이 추고 싶다라는, 뭐 거기에 자가라면 더없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느낌으로 몰입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여자가 사실은 저랑 결혼하실래요? 근데 결혼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성희주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보통의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세상 다 가진 남자여야 된다라는 하나를 가지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성희주가 그 남자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택을 하고 먼저 거래의 판을 열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입을 해. 그리고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고 힘듦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아빠한테 그렇게 당당했던 그 성의주가 무릎 꿇고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정말 가슴이 아리면서 설레면서 이 드라마 어떻게 할 거냐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에 궁이, 내가 황태자비가 되어야 해 라고 흔들리는 이야기였다면, 26년에 21세기 대균 부인은 내가 왜그 자리에 못 가? 라는, 묻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게 되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20년이 훌쩍 지나는 위치에서의 주인공들의 바라보는 시점, 마음가짐이 바뀌어졌다고 할까요? 궁의 신채경은 궁에 들어가야 면서 성장을 하고, 21세기 대군 부인 성희주는 궁을 향해 걸어가며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각각의 이신이 있었고, 여기에는 자가가 있었고. 다음 곡 음악 듣고 갈게요. 성희주라는 캐릭터의 결을 생각하면서 골라봤습니다. 남들이 붙인 이름보다 스스로의 이름을 증명하려는 사람. 아이유 음악입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이유의 Celebrate 였습니다. 21세기 대군 부인 성희주를 볼 때 떠올랐던 곡이어서 선곡해 보았는데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증명 뭔가를 가족들한테 오빠한테 성태주 오빠한테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아빠한테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성희주 역할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앞에서 벽을 만나는 사람 성희주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짱도 있습니다. 후반부에 갔을 때 나 성희주야 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고 뭔가의 예산이 다 묶였을 때 성희주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그런 모션도 있었던 그 음악에 딱 어울리는 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는 항상 뭔가에 빠질 수 없는 작아지는 느낌이죠. 신분, 명예만 있는 이가 바로 이안, 왕실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냥 명예만 있는 거죠. 명예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쪽 한쪽이 좀 닮아있는 맞는 부분이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성희주는 가진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있는 것이었고 이한대군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름 때문에 뭔가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단순 로맨스, 설레는 로맨스보다는 처음에는 거래처럼 보이는, 동맹처럼 보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보이고 초반 중반 정도에는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그 계약서가 발칵 뒤집히는 근데 그 계약서 쓸 때도 그냥 알콩달콩 사랑싸움 하는 것처럼 현이는 보였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처럼 보이는 드라마의 가장 그 재밌는 클라이막스 순간이 있고 재밌는 요소를 어디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로 시작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진심으로 흔들릴 때 언제 후반부에서는 그런 대사가 있죠. 언제 내가 좋았냐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 그 내가 작가도 아니고 내가 배우도 아닌데 마치 내가 배우였던 것처럼 그때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 구궁장에서 처음 만남이 아니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리고 또 성희주한테는, 계속 뭔가의, 의미가 이씨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스케줄 조절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그때 또 묘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순간이 현이는 그럴 때 이때 좀 느꼈을 것 같은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한번 빠져보고 싶다. 내가 그 순간 이때 이 사람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이미지 영상으로 뒷부분에는 부채 합죽선 이렇게 열리는 부채질 하면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보면서도 나하고 똑같은 때 이렇게 설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얘기를 하지만 거래로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진심으로 흘릴 때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신경이 쓰여. 아프다고 하면 뛰쳐가서 잡아주고 싶고
싶고 쓰러져 있으면 내가 안아주고 옮겨주고 싶고 필요해서 잡은 손인데 놓기가 싫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결혼의 선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되어버렸네 하는 그런 지적. 성인 로맨스 이번에 긴장감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한과 데뷔와의 그 관계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순간 아 첫사랑은 데뷔였나? 라는 순간이 잠깐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역시 이한은 성희주였더라고요. 궁의 설렘이 또 저 사람 마음은 뭘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1세기 대군 부인의 설렘은 저 사람은 어디까지 갈까의 설렘이 있다면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선택의 설렘. 그 저 사람 마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2006년도의 설렘이라면 26년도 올해의 설렘은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설렘이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설렘보다는 위기도 있었어요. 저 계속 이어질까? 아 클라이막스 있을까? 근데 12부작으로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좀 더 연장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의 아쉬움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사랑이 결국 이길 수 있을까? 좀 연장선에서 그 질문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울리는 곡입니다. 아이유의 Love in Sword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좀 잔잔한 음악이면서 두 작품의 26년도의 작품은 좀 잔잔하게 클로징 마무리가 되었던, 그리고 또 2006년 20년 전에는 좀 통통 튀는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작품 모두 다 시대적 언밸런스가 주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세기 대군을 부인을 보면 재미있는 지점이 여러 포인트에서 나와요. 분명 21세기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재벌도 나오고 정치적인 이렇게 소용돌이 뭐 총리도 나오고. 근데 현대식 공간도 비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캔들이 뭔가가 탁 터지며 막 타타타닥 나오고, 그다음에 궁 안에서의 탄일현처럼 그 왕실의 대군, 대비, 정통적인 세계에 함께 놓여 있는, 그게 시대적 언밸런스라고 하면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주는 재미가 단순히 왕실이 있다가 아니고 21세기 시스템과 궁중 질서가 한 화면에 안에 그대로 부딪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궁도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데, 동시에 황태자비가 되어 궁중 예법을 배우는, 머리 이렇게 꽁지머리, 뚱머리라고 하죠. 그 머리로 하고, 이그 자체가 언밸런스였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2006년도에는 귀엽고 풋풋했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의 언밸런스는 좀 날카롭게 보이는, 스마트폰과 기사, 재벌, 정치, 왕실과 현대식 가구, 요즘 시대의 반영이 정확하게 돼 있죠. 댓글에 뭔가에 좌지우지 되는, 그 다음에 맨 처음 장면에 빨간 궁에 들어가는데 빨간 그 옷을, 정장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분위기에 맞춘, 궁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계약과 그 다음에 현대식 가구, 왕실과 현대식이 맞물리는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가 조금 날카롭게 돋보이는, 초반에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안에서는 국왕 탄일련 행사 중에 화재가 벌어졌고, 궁궐 안에서 혼란에 빠지는 이한대공과 국무총리, 민정훈과 사태 수습을 하는 내막을 살피는 흐름이 나오죠. 그런데 소화기나 큰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동하지 않아요. 궁이라 그러나, 현대식 궁이라면 화재 감지기라든가 스프링쿨러, 비상방송 119 시스템 이런 것들을 떠올릴 법한데, 여전히 궁은 궁으로 그대로 비춰지는, 그래서 드라마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긴장감이 먼저 살아나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물 가지고 그퍼 나르는 이런 상황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화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불길이 커지거나 연기가 퍼지면 무엇보다 대피와 신고가 먼저이다. 국민 뭐 요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편에 군주제가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라는 반영이 되는 걸까? 이게 딱 물음표로 찍혀지는 거죠. 좀 아쉬운 장면인 거예요.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 막한이두회 정도는, 아니면 좀 급하게 서두르는 마무리하는 장면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고, 약간의 아쉬움, 서운함, 드라마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여운을 드라마가 항상 여운을 남기는 게 좋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에 후속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여운을 남기는 작품들이 현이는 좀 개인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운보다는 이 안에서 뭔가에 좀 그 또 연결될 수 있는 스토리가 연장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두 띵크족으로 표현이 되는 그 다음에 띵크족이 좀 더 마무리가 확실히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현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면 군과 21세기 대군 부인은 같은 군중 로맨스 웃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시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보여지고 한 시간 동안 거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이의 개인적인 바램과 설렘을 담아서 2006년도 궁은 고등학생 채경과 이신이 자기 마음도 모른 채 흔들렸던 이야기 좋아하는데 아닌 척하고 상처받았는데 괜찮은 척하고 궁이라는 낯선 공간 안에서 조금씩 사랑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이야기 반면 26년도 21세기 대군 부인은 성인이 된 인물들이 사랑으로만 아니라 신분, 권력, 조건, 책임까지 함께 끌어안고 움직이는 이야기. 결국 이하는 군주였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세고 조금 더 위험 있게 느껴집니다. 사랑은 설렘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이 되고 거래가 되고 때로는 생존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드라마는 재미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질문을 남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왕실이 남아있다라는 설정은 분명 흥미로운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즉위식, 예뻐, 역사적 상징을 가져올 때는 아무리 가상의 세계관이라도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물음표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1세기 대군 부인의 즉위식 장면에서 천세 표현과 구류 명류관 사용이 역사의 왜곡 논란으로 이어졌고 제작진이 공식 사과를 하여 좀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인이 이 작품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건 드라마니까 괜찮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상상할 수 있고 어디부터 더 섬세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함께 가져가면 훨씬 몰입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맨스는 설레야 하지만 세계관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상상은 자유로워야 하고 역사적 상징은 다룰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21세기 대군 부인이 흥미로운 건 이런 민감한 지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우리는 궁을 보며 나도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설렜고 26년도 우리는 21세기 대군 부인을 보며 나는 내 삶과 사랑을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같은 궁, 다른 시대, 같은 설렘, 다른 질문, 궁이 풋풋한 사랑의 문을 열었다면 21세기 대군 부인은 그 문을 넘어 있던 권력과 신분, 선택의 무게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한 문장 남겨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변한 게 아니라 왕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오늘 현예의 너영나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른 인생 엿보기 지금까지 현이 너영나드였습니다.
1: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2: 5월 29일 30일 이틀.
1: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2: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 본투표는 언제?
2: 6월 3일.
1: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바탕 봄꽃잔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 한철은 덧없이 지나가도 그 향기는 바람결에 실려 오래 마음 곁에 머무릅니다. 대금 한 자락의 여운처럼 하야금 줄 끝에 남는 떨림처럼 우리의 인연과 그리움 또한 쉬이 사라지지 않겠지요. 오늘은 꽃지고도 향기는 남아라는 주제로 잔잔한 우리 과락과 창작 그리고 가곡과 영상으로 삶의 향기 한 자락을 띄워보겠습니다. 봄 끝자락의 서정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먼저 검은고 창작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작한 비단 안개는 정선 아리랑의 선율을 담아 고문고 자리만을 색깔로 나타낸 창작곡입니다. 비단 안개처럼 고요히 번져오는 고문고의 울림, 마음 가장 낮은 자리까지 조용히 스며드는 소리 들으시겠습니다. 비단 안개, 고문고 자리.

비단 안개, 검은 옷자리에 김은선, 최혜지 연주였습니다. 꽃은 저도 그 향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스쳐간 계절의 끝에서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은 어쩌면 꽃보다도 그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흐르는 곡, 꽃지고도 남아있는 향기처럼 조용히 마음 곁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금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솔바람 스치는 산자락에 푸른 기운 머금은 대금 한 자락 길게 흐르고 맑은 숨결 따라 마음 또한 고요히 물들어 합니다. 청송곡 조재수님의 대금 연주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품은 곡. 맑고도 긴 태금 한 자락 따라 마치 오래된 풍경 한 폭을 펼쳐 보이듯 잠시 마음의 시름 내려놓고서 고요히 담겨있는 이 곡에 우리 마음도 조용히 기대어 봤습니다. 옛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요. 다음은 신앙송입니다. 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을 떠오르게 하는 시입니다. 이연기의 낙화는 꽃이 지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룽하룽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꽃이 지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한 계절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흩날리는 낙화처럼 담담한 울림을 전해주는 이영기의 시 낙화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카야금 병창을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이효리의 카야금 병창입니다.

춘향가 중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놀이가 가야금 12줄 위에 이야기가 흐르고 소리 한 자락마다 우리의 정서가 스민 맑은 현의 울림과 함께한 가야금 병창을 들으셨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스쳐간 계절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흐르는 이 소리 또한 잠시의 선율을 넘어 은은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부쳐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지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봄날의 꽃들은 참 정직합니다. 변할 때를 알고 또 물러설 때를 압니다. 얼마 전만 해도 눈부시던 꽃잎들이 어느새 바람 따라 흩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꽃이 떠난 자리를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꽃은 모양보다 향기로 기억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 인연, 짧게 건네받은 위로 한마디, 무심히 들었던 노래 한 곡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득 가슴을 흔들 때가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순간들, 곁에 있던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떤 계절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고요. 꽃은 지지만 그 향기는 바람 속에 남고 우리 마음에도 오래 머뭅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다정함,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음악 한 곡에 잠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여유까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오늘은 아직 따뜻한 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창에도 은은한 향기 하나 머물다 가길 바래봅니다.

작곡은 화려함보다 깊은 여운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한 편의 시가 선율을 만나 가슴으로 흐르는 시간, 오늘도 그 아름답고 그리운 울림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조수미가 부릅니다.

사람이 머무는 날은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끝내 남는 그리운 얼굴, 엄마 얼굴.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처럼 가곡의 은은한 속눈썹을 느껴보셨습니다. 연이어 듣습니다. 모란 동백, 조용남이 부릅니다.

모라는 화사하게 피고 동백은 붉은 그리움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저마다 다른 빛과 향기를 지녔지만 끝내 우리 가슴에 머무는 것은 꽃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정취를 품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지고 향기만 남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파란 녹음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떠나는 봄을 아쉬워합니다. 꽃잎, 웅산이 노래합니다.

웅산의 노래 꽃잎은 스쳐가는 계절의 아름다움과 가슴에 남는 그리움을 절절히 전해줍니다. 꽃잎처럼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지만 남겨지는 향기는 마음의 몫인가 봅니다. 한자락 선율에 실린 그리움을 따라 문득 고향이 생각나는 5월입니다. 보리밭 박화목 씨 윤영아 작곡 김화용이 부릅니다.

고향의 초록보리가 바람 따라 물결치는 계절입니다. 그리움도 사랑도 저마다의 결을 따라 흔들리는 풍경. 어릴 적 아련함으로 물든 들녘을 걸어봅니다. 보리밭에 이어서 고향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들으실 곡은 옛동산의 올라입니다. 세월의 먼 길을 돌아 다시 찾은 옛 동산에는 그리움도 머물고 추억도 머물며 바람결마다 지난날의 정취가 어리는데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어디에서 이 소리를 듣는지. 지금 찾아가 보면 많은 게 변해 있는 고향을 보며 그의 시절의 그리움만 안고 옵니다. 한자락 노래에 마음은 실어 그 시절 푸른 그늘 아래로 올라가 보시지요. 옛 동산에 올라 바리톤 최연수가 부릅니다.

고향을 생각하며 다시 듣습니다. 가시 사이로 향기를 피어내는 꽃. 찔레꽃은 어쩌면 우리네의 삶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찔레꽃, 이현실이 부릅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의 그리움, 어머니의 손끝 같은 따뜻함, 그리고 오래된 골목 끝에 남아있는 봄비까지 한 송이 찔레꽃 향기에 문득 마음이 젖어듭니다. 지난 어버이날 학습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련히 눈을 감으신 채 들려주시던 내 마음의 강물의 선율은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용히 흔들어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도종환의 시 바람이 오면은 우리 마음 가장 여린 자리까지 스며들어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오면 신앙송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강물 테너 김재영이 부릅니다.

바람이 오면 보정환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

머물러 살겠지요. 살다간 가겠지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가 갈 거예요. 가도록 그냥

도종환의 시 바람이 오면과 내 마음의 강물을 들으며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저마다의 그리움과 사연이 있겠지요. 잔잔한 물결 위에 옛 추억 하나 띄우듯 노래와 시로 마음의 강가에 잠시 머물러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시 한 줄과 노래 한 가락이 여러분 마음 곁에 조용한 물결로 머물렀기를 바라봅니다. 봄날을 떠나보내며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 한철의 아름다움은 지나가도 그 마음의 온기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와 소리의 향기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은은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시와 소리의 뜨락 김자영이었습니다.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여러분? 최근 저는 봄꽃과 봄나무를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5월에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도 다녀오고 익산 신흥근린공원에도 다녀오고 고창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봄이 주는 생명력을 마음껏 느끼고 왔는데요. 봄나무의 잎사귀는 연두빛으로 싱그럽고 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서 꽃가루로 눈이 따갑고 콧물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보러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화려한 관상용 재배 식물도 아름답지만 오종종 작은 풀꽃이 제 마음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어릴 적 시골집에서 많이 봤던 꽃인데 이제는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더 정이 가나 봐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집안에 지갑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확신을 하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며칠 뒤에 딱 그 실물 신분증이 필요할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신분증이 지갑 안에 있었고, 그래서 방을 다 뒤집으면서 지갑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마음을 먹었죠. 아, 포기하자. 내가 내려놓으면 며칠 뒤에 발견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마음이 지갑 찾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지갑 찾으면 지갑에 스마트 태그를 달아놓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새벽에 갑자기 스마트 태그 제품도 막 주문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새벽에 갑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겹쳐오면서 아, 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겹치고, 그래서 그날 완전히 밤을 꼴딱 샜습니다. 평소에 불면증이란 게 없는 사람인데 밤을 꼬박 새서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운동도 못 가고 컨디션을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다가 제 방에 엄마가 와서 지갑 아직도 못 찾았어? 하시면서 이리저리 보시더니 여기 있는데? 하고 제가 몇 날 며칠을 뒤져도 안 나왔는데 엄마가 5분 만에 그걸 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방 안을 뒤집어 엎었던 게 생각이 나서 황당해가지고 한참을 좀 헛웃음을 웃고 지갑을 찾아준 은인이죠, 저희 엄마가.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저녁을 또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안에서 물건이 사라지면 엄마를 찾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날 새벽에 찾아왔던 여러 불안들 있잖아요. 그게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평소에 밝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자는 주의인데 한번 강한 불안에 휩싸이니까 그날은 그거에 대한 평정심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도서관에 갔다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라는 이 책을 딱 만났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도서관에서 열심히 읽었답니다. 오늘 책함시에서는 저자 토니 페르난도, 번역 강정선의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채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숲을 걷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네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에 다룰 책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이잖아요. 아, 참고로 DJ는 무교입니다. 인생이 가벼워지는이라는 그 부제가 딱 마음에 들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책을 탐독을 했거든요. 요즘 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 불교 박람회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올해도 개최를 했는데 약 25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오, 진짜 많이 관람을 했네요. 관람객 중70% 이상이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관람객 중 절반 정도는 저처럼 무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소유, 힐링, 쉼, 이런 느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겠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5페이지. 이 책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불교 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인 부분만 선별해서 담은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20페이지에서는 부처님은 집착하지 않고 가볍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책을 읽고 당신의 삶이 한결 더 유연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부분에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세요? 삶에서 어떤 부분이 더 유연해지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평소에 의연해지고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책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의 걱정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사슬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참내 삶이 편리하겠다. 이 물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만약에 보조 배터리라고 해볼게요. 이 보조 배터리 정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겠다. 충전도 금방 되는구나. 마침 스마트폰 배터리도 금방 닳던데 사야겠어 하고 구매를 하죠. 그러면 그 물건에 의존을 하게 된달까요? 이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걱정. 평상시 다른 상황일 때도 이 물건을 쓸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고, 여행 갈 때는 이 보조 배터리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싶어서 여행용 보조 배터리를 또 쇼핑하고 이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방을 살펴보면 비슷한 제품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서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제대로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유에 대한 저의 집착이나 걱정 같은 부분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저의 모습이니까 이게 특별히, 아, 이런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이게 보통의 인간의 생리이다. 이게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다. 누구나 다 그렇긴 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책에 잘 나와 있겠죠? 네.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오늘 이 책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을 쭉 읽으면서, 아, 그래. 이 방에 수많은 물건들을 비울 때가 왔다. 이렇게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대청소도 하고, 물건 비우는 과정, 물건 비운 후의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16페이지를 보면 부처님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경험과 쾌락과 생각에 집착해 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길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훈련하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트레스는 건강 상태와 재산, 소유물, 인간관계, 직업,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2. 우리의 정신은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 3.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타인에게 무해한 행동은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대목에서 스트레스는 인간이라면 늘 발생한다. 그러니 더 이상 환경이나 타인 탓을 하지 말자 라는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탓하지 않기. 읽으면서 탓하지 않기를 또 다짐을 했고요. 언제나 더 좋은 삶, 더 많이 버는 삶, 더 탄탄한 직업 이런 걸 늘상 추구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일지라도 스트레스는 늘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더 탄탄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을 거야 같은, 뭐 예를 들어 돈이 더 많으면 스트레스가 적을 거야 같은 이런 환상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었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조금, 그래 어느 상황이든 스트레스는 있겠지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을 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트에 생각을 기록했는데요. 비슷한 부분으로 40페이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의미 부여라는 파트에서 우리는 자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요.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이어서 우리는 흔히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존중받아야 해. 나는 행복해야 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대체 이런 망상은 어디서 왔을까? 해야 한다는 말 대신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거나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항상 그럴 순 없겠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정된 자아 개념을 내려놓는 방법의 하나다. 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41페이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할지라도 누군가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관심을 주거나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녀가 당신을 무시할 수 있다. 직장 동료가 당신의 제안을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직장 상사가 당연히 올려야 하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두에게 사랑받아도 인간은 불행할 수 있다. 스스로를 잃으면 방황이 길어진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만큼 타인과 세상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더 가볍게 여긴다면 자아에 대한 타인의 공격에 크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공격이 우스워질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내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커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세상이 나에게 항상 친절하길 내가 바란 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친절할 때도 있고 불친절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친절할 수 없다는 거를 잊고 산 것 같아요. 모두가 나에게 친절했으면 좋겠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많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된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책에서는 소유, 집착, 고정된 생각들을 내려놓기,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려놓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방법적인 부분도 책에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 스스로는 그 명쾌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비우고 또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책에서도 다양한 명상과 수행법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이따가 그 부분으로도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뉴진스님의 극락왕생.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개그맨 윤성우님의 본명이 뉴진이래요. 영어로 뉴, 새로운, 그리고 플러스 정진하는 진. 그래서 새롭게 전진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불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흥겨운 EDM 리듬에 담겨가지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저도 들으면서 둠칫둠칫했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말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말인 것 같던데, 그쵸?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노래로 되새겨주니까 좋네요. 네. 새겨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책감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책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갖고 그 욕망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붙잡습니다. 기대가 현실과 어긋나면 고통이 생기고 불완전한 인식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파판차, 즉 머릿속 이야기의 폭주가 더해지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욕망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리고 현실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그런 욕망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무해의 실천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천 방식으로 책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 같은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 이런 방법은 사실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뭔가 어떤 이렇게 불교적으로 알아차리고 무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보다도 어떤 마음챙김, 명상, 감사일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요즘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항상 작심삼일로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 작심삼일일까? 이런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왕에 시간 써서 명상하고 감사일기 쓰고 하니까 제일 효과적인, 나에게 맞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이런 방식을 찾아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챙김과 명상과 감사일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와 관련된 책과 뭐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공부하고 그 방식들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제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우, 너무 복잡하다. 이거 명상이랑 감사일기를 쓰려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 이러고 이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무언가를 내가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의욕이 때로는 너무 그게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도 조금 얻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록해서 앞으로도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 실천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에 대한 내용은 187페이지에서 나오는데요. 앞으로 뒤에서도 명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읽을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운전 중이실 때 눈을 감으면 안 되겠지만,

그저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시각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보는 것에 어떤 의견도 붙이지 마세요. 아주 잠시만 그저 바라보세요. 청각에 집중하세요. 아주 잠시만 그저 들어보세요. 주변이 고요하다면 그것을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후각에 집중하세요. 아주 잠시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미각에 집중하세요. 아주 잠시만 어떤 맛이 나는지 느껴보세요. 어떤 맛도 나지 않는다면 맛의 부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숨을 쉴 때 가슴과 복부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옷이 몸에 스치는 감각과 의자에 닿은 엉덩이의 감각, 땅을 딛고 선 발의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그저 느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집중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차분한 상태인가요? 짜증이 나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설레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마음 챙김 명상을 해봤습니다. 연습을 끝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따라가 보세요. 왜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인식해 보세요. 지루했나요? 지루함을 알아차렸다면 그 역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의식 속 다양한 연주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 챙김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마음 챙김을 실천을 할까요? 책에서는 마음 챙김을 위해서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먹기 명상, 설거지 명상과 같은 다양한 명상 방법을 추천합니다. 걸으면서,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도전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마음 챙김 호흡 파트가 가장 보편적이고 따라하기 쉬울 것 같고 책에서도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작심삼일인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는 열심히 포스트잇을 붙였는데요. 포스트잇 붙였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마음 챙김 호흡의 주된 목표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주의 깊게 숨을 살핀다. 만약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판단하지 말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리고 다시 집중하면 된다. 이 호흡을 훈련할 때는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장소를 골라야 한다. 처음에는 조용한 장소가 훈련하기에 좋다. 그러나 차츰 경험이 쌓이면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가능해진다. 마음 챙김 호흡 명상. 1. 의자나 방석 위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흔히 명상하면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앉아있는 동안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명상은 졸음이나 무기력을 익히는 훈련이 아닙니다.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과정이므로 기민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빳빳하게 앉으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므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주위를 흩뜨리므로 눈을 감습니다. 두려운 느낌이 들거나 잠이 올 것 같으면 눈을 반쯤 뜨고 1~2m 앞에 바닥을 부드럽게 응시합니다. 4. 손은 편안하게 둡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방석에 앉을 때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 배꼽 근처에 두면 자연스럽습니다. 5.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쯤 미소 짓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나 긴장을 유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최대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쯤 미소를 지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6. 편안히 앉았다면 호흡을 천천히 깊게 반복하면서 감각을 익힙니다. 7. 깊은 호흡을 몇 번 한 후 정상적으로 호흡합니다. 이때 호흡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를 지켜보듯이 호흡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오고 갑니다. 들숨과 날숨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8. 호흡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호흡할 때 몸의 감각, 코를 통해 가슴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움직임, 팽창했다 수축하는 가슴과 복부, 날숨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편안하게 집중하다 보면 점차 호흡에 익숙해질 겁니다. 오, 제가 진짜 여러분의 뭔가 명상 메이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번 책함시 다시 들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 함께 해봐도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네요. 저는 사실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숫자 세기 호흡 명상이 정말 간단해서 실천에 거부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진지한 톤으로 또 명상 메이트가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샌다.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 다시 둘이라고 샌다. 열을 셀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한다. 때로 열 이상을 셀 때가 있는데 이는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신호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자신을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부터 센다.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숫자 세기를 멈추고 그저 호흡을 바라본다. 어떤가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에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에 둘,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세는 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를 읽어보니까 명상 파트 부분 보면 제가 가끔씩 썼던 명상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들었던 명상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든 어떤 명상 어플이든 간에 거기에 가면은 좋은 명상 콘텐츠가 많이 있구나. 자주 좀 꾸준히 이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좋은 명상들을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특히 방금 들려드렸던 숫자 세기 호흡 명상 같은 거는 급할 때 언제 어디서든 잠시 실천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근데 화가 나면 자꾸 먹는 것부터 생각이 날까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감사의 기에 대한 부분도 명상과 함께 나왔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갖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함양을 해야 될까?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감사일기를 책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258페이지 감사일기 연습. 일기 쓰기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감사거리를 4~5가지 씁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괜찮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감사를 써도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복통이 다시 찾아왔지만 암 진단 결과는 음성이었어 라고 쓰면 됩니다. 되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물처럼 귀히 여기도록 합니다. 일기에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써보세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엄마인 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오늘 제때 움직여주어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감사일기 연습 파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해볼까요? 저는 며칠 전 책감시 대본을 쓰면서 몇분 정도 나오는지 제가 중얼중얼중얼 리허설을 혼자 했어요. 안녕하세요, 책감시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혼자 리허설을 해봤는데 그때 잠시 방에 이제 어머니가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제 얼굴이 엄청 즐거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까 누구랑 통화 중이어서 그렇게 신나 보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책감시 대본 써서 리허설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대본을 쓰고 녹음하는 게 내가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구나, 즐겁구나 이거를 이제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허설하는 것도 내가 즐겁구나 이래서 알아차려서 아,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책감시 녹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감사함도 있었고 늦게 집에 와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겠지 싶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차하기 좋아하는 자리가 딱 남아 있어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내일도 편하게 나갈 수 있겠다. 감사하다. 이런 주차 자리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감사일기에 쓸 감사한 내용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며칠만 살펴봐도, 물론 화났던 순간도 많겠지만, 감사한 일들을 곱씹어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의 감사일기도 궁금한데, 댓글 한번 써주시면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더 쉽게 감사와 호흡을 아예 합쳐서 감사 호흡 연습도 소개해 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책 261페이지를 보면요. 감사 호흡 연습.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죽고 맙니다. 숨을 인정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조용히 말해 봅니다. 숨을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심하지 않지만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숨을 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이 책의 구절에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을 딱 했죠. 네. 코가 뻥 뚫릴 때는, 아, 시원하게 숨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 호흡
이라는 연습도 있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 참 많아서 감사한 오늘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 감사함, 감사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듣고 왔습니다. 듣고 나니까 행운이 뿜뿜 한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구름이 예뻐서 럭키, 바람이 솔솔 불어서 럭키. 오늘 하루 청취자분들도 럭키한 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 감시 방송.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서 더 나아가서 친절과 연민을 체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전통 불교에서 마음이 머물러야 할네 가지 자리라는 뜻의 브라마 비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자리는 바로 자애, 연민, 공감, 공감적 기쁨, 평정심입니다. 책에서는 특히 자애와 연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애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가 했는데 사랑자의 사랑 애자더라고요. 그래서 자애와 연민을 합치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많이 들어본 자비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러면 자애와 연민을 키우기 위한 실천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애 명상 수련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책 194페이지를 보면요. 자애 명상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 나는 할수 있을 만큼 진행했다. 자애 명상 수련.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1단계.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멘토를 떠올려도 좋고, 혹은 반려동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위와 똑같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말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분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들을 몇분 동안 계속 되뇌어 보세요. 2단계, 이번에는 대상을 바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친척, 호감이 가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음의 말을 몇분 동안 반복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3단계. 당신 앞에 당신 자신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세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빌어주세요.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어. 안전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너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해. 4단계. 이번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나 세탁소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또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문장을 반복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5단계. 이 단계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초보자라면 생각했을 때 약간 짜증나는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자의 명상에 근력이 쌓이면 점차 단계를 높여 정치인이나 당신에게 해를 가한 인물 등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자, 이제는 지구상 모든 존재와 인류 전체를 떠올립니다. 당신의 자아심이 집에서 지역 공동체로 도시 전체를 넘어 나라와 산, 바다로 퍼져 모든 생명체와 사람에게 가닿는 상상을 해보세요. 다음 문장을 또 반복하세요.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기를 빕니다. 행복하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자의 명상,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친절 연민의 마음을 키우기 위한 마음 챙김 수행, 네, 자의 명상 수련법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5단계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정말 대단한 분인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5단계가 아까 뭐였죠? 싫어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게 평화가 깃들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를 수련해서 이 5단계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수련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연마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죠. 혼자, 근데 나 혼자서 씩씩대면서 열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잘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5단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아직 초보자니까 1, 2, 3단계를 먼저 열심히 한번 실천해볼게요. 네네. 298페이지에서는 아잔브람의 명상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하기 쉬운 방법도 있네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잔브람의 명상법. 아잔브람은 위의 방법과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자해를 빌어주는 사람이나 동물에 맞게 말을 바꾼다. 예를 들어 그 대상이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해도 된다. 당신의 관절통이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잦아들기를. 더 잘 주무시기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반려고양이에게 자해를 빌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란다. 너를 공격하는 것들이 없기를. 아이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기를. 많은 포옹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요. 이 명상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타인을 지정을 하고 그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명상을 해주기 때문에 깊게, 좀 더 깊게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명상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책에서 근데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는 아까 6단계 이렇게 갈수록 전체 인류에게 자해를 빌어본다. 행복하기를 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302페이지 정도 가면은 무작위 자해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이제 기원을 보내는 거죠. 네. 자연 속에서 걷고 있을 때, 이제 뭐 쇼핑몰에 있을 때, 주차장에 있을 때 무작위로 누군가나 어떤 예를 들어 나비라든가 꽃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하나를 갑자기 랜덤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의 안전을 기원하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물과 음식이 충분하기를,
평화와 만족이 깃들기를 이렇게 빌어보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무작위 자의 기원도 이렇게 자의 명상을 수련할 때 시간 날때 바로바로 신천하기에 쉬운 명상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명상 파트, 호흡 파트, 검사 파트 잘 읽다 보니까 어느덧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책감시에서는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15가지 불교 수업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전 정말 지금 저의 일상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 저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읽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감사 일기나 호흡 명상, 자의 명상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요. 저희 오늘부터 하나씩 잘 실천해봐요. 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면서 책 감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책 312페이지. 저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동안 웃을 수 있기를. 타인의 삶과 역경에 관한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불교도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메타, 즉 자애의 마음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자애의 기운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지금 이대로 만족하기를,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런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푸르른 대지에 오심길을 하기 위하여 물 잡은 논에는 개구리가 먼저 알고 목청을 높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5월의 실록은 너무나 아름답고 세월은 자연적으로 흘러가지만 눈부신 꽃잔치에 소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해가 나오듯이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해도 소려를 배려하면서 같이 간다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우연히의 그 남자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박서진, 신하야, 하춘아, 마사랑에 비가 내린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왕궁 오층석탑 사리 장엄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화재는 익산왕궁리 오층석탑의 붕괴를 막기 위해 1965년 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훼손이 거의 없는 완벽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의 1층 옥개석 윗면에 뚫린 두 개의 사리공에서는 유리재 사리병, 금재 사리내함, 금재 사리의함, 금재 금강경판, 금재 금강 경판 내함, 금재 금강 경판 외함이 발견되었고, 기단부에 뚫린 세 개의 사리공에서는 청동 열의 입상, 청동 요령, 유리 구슬이 나왔습니다. 금재 사리내함의 뚜껑 윗면에는 반쯤 핀 연꽃 봉오리로 장식하고, 표면은 구슬 무늬와 당초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유리재 사리병의 뚜껑과 받침은 연꽃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 연꽃 받침 위에 연꽃 봉오리가 당당하게 올라온 모습을 안정감 있게 형상화했습니다. 금재 금강 경판 내함의 뚜껑 입면에는 고리형 손잡이가 달려있고,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상,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엄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춘수 싹다 잊고 한 잔. 유강 스쳐간 사랑. 황만섭 세월이 흘러도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2~3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피부용 수분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항산화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천백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소리문화 콘텐츠쇼 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잘 나가고 있는 백기백기 천백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어우, 잘 나간다니까 더 좋네요. 아, 뭐 자동차 얘기하는 건 아니죠?
1: 아, 이름이 예. 특이해서 제 이름만 잘 나갑니다. 지금.
0: 아, 이름만? 예, 아, 예. 노래도 잘 나가시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익히 들었습니다.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천백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전백기 씨.
1: 네.
0: 전백기 씨가 노래하실 때, 아,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노래하시던데, 네. 원래 노래를 처음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셨나요? 아니면 하시다가, 아, 노래는 정성스럽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1: 그, 저, 원래, 예. 저희 부친하고, 그 다음에 저분이께서, 예.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0: 아, 그래요?
1: 저분이 같은 경우는 기생들을 모아놓고, 그, 북을 치치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와. 저희 집이 흥 있는 집안이거든요.
0: 네.
1: 처음에 저도 노래를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0: 네.
1: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좀 접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좀 있게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DNA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노래를 부르시게 된 거네요.
1: 네네네. 네,
0: 제가 노래 유튜브를 좀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
1: 네.
0: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사실.
1: 네, 네네.
0: 너무나 정성스럽게면 관중이 반응이 없거든 또.
1: 맞아요.
0: 근데 또 이렇게 박수를 호응도 해주시면서 하는 거 보니까 스킬이 있으신 것 같아.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1: 뭐 특별히 스킬 있는 거 아니고
0: 예.
1: 소주 한 3병 먹고 노래 부르면 그게 이제 그 감정이 골이 좀 깊어져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0: 와 그래요? 예. 오
1: 제가 소주를 먼저 워낙 좋아했거든요.
0: 아 예. 그럼 몸이 아예 배어 있네요, 그냥.
1: 예? 그렇습니다. 저 영어를 배울 때도
0: 예.
1: 소주 2병 마시고 영어 하는 거하고 1병 마시고 영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노래도 마찬가지로
0: 아.
1: 소주 1병, 2병, 3병은 그 깊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0: 네. 와.
1: 아, 진심입니다. 이건 진짜.
0: 와, 아까 잘 나간다더니 그 진짜 화려하고 똑같네.
1: 네.
0: 아, 알콜만 부으면 잘 되네요.
1: 바로 그냥 직진입니다. 바로. 예.
0: 오, 그러시구나. 오.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된 건가요?
1: 사실은 저 혼자서 독백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0: 예.
1: 어느 순간 여수에 와서 그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 사장이 제 아는 아우였습니다. 그
0: 아.
1: 아우가 어떤 분을 소개를 했어요.
0: 네.
1: 소개를 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첫 노래가 여수 시민행활에서 했습니다.
0: 와.
1: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오.
1: 잘해서가 아니고.
0: 네.
1: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한 거죠. 시민행활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0: 와. 어떤 자극제가 예, 되면서 예, 노래의 예, 출발점이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아. 어때요? 막상 또 무대를 이렇게 쓰시고 해보시니까 어때요?
1: 그 공연의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관객인데
0: 네.
1: 제가 초짜 때는 관객이 없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노래 부르기도 싫고 근데 그게 프로가 아니고
0: 네.
1: 진정한 프로는 관객이 있든 없든 간에 단 한 사람이 있든지 내 가족이 오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까 정성스럽게 부르라고 한 이유가
0: 예.
1: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즐기면서 합니다, 요즘에는.
0: 아, 정성스럽게 즐기면서?
1: 네네.
0: 와.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천백개 씨의 곡, 고향 들어보겠습니다.

0: 청한 고향 솔밭이 나를 보고 손짓하네.
1: 천백기 씨의 곡 고향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천백기 가수는 한국문학협회 시낭송 MC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고향. 음악이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일반 음악하고 좀 달라요.
2: 아, 예. 저기 저 지금 그 여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나운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1: 예.
2: 예, 그분 고향이 그 대구인데,
1: 네.
2: 대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수 사람인데,
1: 네.
2: 대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지 몰라도 왠지 그 본인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저한테는 참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1: 아, 원래 정성스럽게 부르시는 우리 천백기 씨인데, 이 노래도 보니까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는 곡이네요.
2: 맞습니다. 제 정성하고 딱 맞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아주 만족합니다.
1: 아, 나운도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냥 탁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곡을 들인 것 같아.
2: 제가 그저 사실은 조금 배호 선생의 그 목소리를 흉내를 좀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건방지게 노래를 불렀는데
1: 예.
2: 어느 순간에 똑같은 톤으로 노래 부르지 마라.
1: 네.
2: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라 해서 고향을 주셨는데 좀 변화를 주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1: 네.
2: 합니다.
1: 네. 아 그래서 배호 선생님의 색깔이 약간씩 묻어 나오긴 나와요. 아,
2: 예, 그렇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예, 예.
1: 어때요? 이 노래를 받고 탁 행사장 이렇게 가보시니까 관객 반응.
2: 그 노래 잘한다 그거보다는 뭐라 네. 그러냐면 너한테 딱 맞다 그래요. 그 어머니들이 아이 백천기야. 저는 이름이 천백기인데
1: 네.
2: 그 어머니들은 다들 백천기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가 성씨가 또 백씨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씨가 됐고 청씨가 됐고 하니까 백천기야 네 노래 참 니한테 딱 맞다 그렇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그게.
1: 아 그래요?
2: 예, 예.
1: 어머니들이 평생을 뭐 100원, 100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자가 항상 앞으로 와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1: 천자가 먼저 오기 쉽지 않아.
2: 천자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백천기. 그래서,
1: 예, 그래서 백자가 먼저 와. 예,
2: 백천기 그렇게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어머님들이랑 심사위원도 냉정하네. 어떻게 그냥 너한테 딱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2: 아니, 그 저 여수 어머니들은
1: 예.
2: 흥이 많아서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갔더니
1: 예.
2: 에피소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1: 예.
2: 어떤 가수가 올라갔는데 노래를 진짜 못했어요.
1: 네.
2: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방송에?
1: 아, 괜찮아요.
2: 가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제가 MC를 보면서
1: 예, 예, 예.
2: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1: 와.
2: 그래서 제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1: 예.
2: 그 단체에는 평균 이상의 노래를 하신 분들로 제가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1: 와.
2: 봉사를 가면
1: 예.
2: 엄청 어머니들이 좋아하십니다.
1: 오, 예. 와.
2: 충격이 됐어요.
1: 좀 퀄리티가 좀
2: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아요.
1: 아, 궁금하네.
2: 네, 음악 스케치라고.
1: 예.
2: 거기에 우리 저 진영 가수님의 노래.
1: 네.
2: 우리 신모 씨가 예. 부른 헛개비가 있는데.
1: 네.
2: 그 헛개비를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공연에서 한번 대성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1: 아, 그래요?
2: 한두 번. 예, 예. 헛개비 노래를
1: 네.
2: 그 신선생이 부르면.
1: 예.
2: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대성 통곡을 하세요.
1: 와.
2: 그 헛개비가 그래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저도 개인적으로.
1: 예.
2: 좋아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진짜. 진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천백기 씨.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헛개비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2: 아, 진짜 좋아서. 여수 가면 헛개비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1: 네. 저 좋아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죠?
2: 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1: 아, 진짜죠?
2: 예. 네. 네.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화.
1: 믿겠습니다.
2: 네네.
1: 아이고, 그냥 세게 들어오시네. 세게 들어오셔. 아이고. 신앙송 이쪽에서 MC로 계시는데 어떻게 다 신앙송 그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MC를 맡게 됐나요?
2: 제가 한 3년 전에 그 시인 등단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수필과 등단도 하고
1: 예.
2: 하면서 제 스승이 또 여수 한 분이 계시는데
1: 예.
2: 그분은 또 알아주는 또 신앙송가입니다. 여성분인데.
1: 아, 그래요?
2: 예, 예. 근데 그분을 통해서 신앙송을 했는데 원래
1: 예.
2: 제가 아까 배우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1: 네.
2: 신앙송을 할 때
1: 예.
2: 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 그래요?
2: 예를 들어서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동가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예. 신앙송을 하면
1: 아.
2: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신앙송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소리도 막 더 깔게 된 거네요? 어떻게?
2: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1: 네. 아, 그래서 노래도 정성스럽게 깔아가면서 네네. 배우 선생님 색깔도 나오면서.
2: 맞습니다. 예.
1: 아, 그 선생님한테 음료수 좀 드리고 해야겠네요.
2: 어떻게 우리 진현 선생님 그 듣기 좋은가요? 제 목소리가?
1: 예, 네, 목소리가 맨 처음에는 아, 원래 저게 그렇게 좀 용어를 써도 되나 몰라도 좀 건방지다.
2: 네, 맞아요.
1: 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2: 맞습니다.
1: 근데 자주 들으니까 매력 있네.
2: 아, 고맙습니다. 똑같아요. 네. 나 혼자 선생님도 건방지다 그랬거든요.
1: 예, 네, 아니 들어오실 때 목소리 이렇게 깔길래 이렇게 폼 잡으시려거나 폼 잡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2: 어찌했을까?
1: 예, 네, 이렇게 또 들어보니
2: 네.
1: 오, 매력 있네.
2: 감사합니다. 예. 네,
1: 또 노래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는 목소리에 또 그게 우에 높은 음으로 정성스럽게는 안 되잖아요.
2: 안 되죠. 예.
1: 네. 어쨌든 좋은 목소리를 또 갖고 계셔서.
2: 아, 고맙습니다.
1: 예. 네, 좋겠습니다.
2: 네. 네.
1: 행사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어떤가요? 그 천백 씨가 느낄 때 이렇게 관객들은 어때요? 요즘에 뭐 이렇게 무용도 있고 뭐 신앙송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발라드 여러 장르가 많잖아요.
2: 네.
1: 어때요? 지금 대세는 어떤 것 같아요?
2: 그 저희 그 관객의 대부분 80% 이상이 약 50대 이상 분이세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DNA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트로트에 대한 그거 어떤 갈망, 열망 그것 때문에 예. 트로트를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수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1: 예.
2: 좀 트로트도 흥이 나는 트로트, 관객들이 같이 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트로트를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보다 관객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천백희 씨는 행사 때 어떤 거 부르는 거예요?
2: 저는 저 어떨 때는
1: 네.
2: MC가 노래 잘한다고
1: 네.
2: 그 혼내는 분도 있어요.
1: 와, 그래요? 예. MC가 다 잘한다고?
2: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오프닝을 할 때 이제 신비주의로 나간 경우도 있지만
1: 예.
2: 예. 저는 이제 맨 앞에서
1: 예.
2: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에는 뭐 강촌에 살고 싶네. 왜냐면 네. 그 관객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1: 네.
2: 그거를 좀 부르고 그다음에 옛날에 백음성 씨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불렀는데 그거 부르다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왜요?
2: 고음이 너무 세서 그래서,
1: 아.
2: 그래서 그건 제가 동대양 가요제 나가서 예선은 통과를 했습니다. 어려운 예선은
1: 네네.
2: 본선에서는 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안 부릅니다 그 노래.
1: 아, 그래?
2: 네네. 예. 저한테는 아주 무서운 노래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일반인들이 그 노래를 많이 불러서
2: 예, 예. 예.
1: 가수가 부르기에는 굉장히 부담되죠.
2: 예예. 예.
1: 예, 정말로. 천백개 씨의 어떤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가수와 어떻게 보면은 내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기획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나만의 장점 여기 만약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업자가 듣고 있다면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2: 아 이제 우리 저 선생님이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34년 6개월을 했습니다.
1: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2: 그리고 육군 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2: 지금 연금도 빵빵하게 받고 있고 그러는데
1: 오.
2: 군대에서 배운 게 뭐냐면 원리 원칙입니다.
1: 아.
2: 그리고 물질과 여자를 멀리해라.
1: 아.
2: 네네네.
1: 왜요? 군대에서 왜 여자를 멀리하라고 해요?
2: 여자 제가 이제 그 우리 군인들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1: 아.
2: 결국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아니면 못 받고. 그래서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고
1: 네.
2: 예,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그 어떤 계획적인 문제 그다음에 보고적인 문제 보고할 내용 그런
1: 네.
2: 거는
1: 네.
2: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저한테 뭐 제가 실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장점입니다.
1: 어떤 행사를 주든
2: 네네.
1: 어떤 나한테 모델을 주든
2: 예.
1: 완벽하게 정확히 실수 없이
2: 그렇습니다.
1: 그게 최대 장점이다.
2: 예.
1: 연봉도 빡빡이 나오기 때문에
2: 예.
1: 굳이 돈 많이 안 줘도
2: 그렇죠.
1: 이야 최고 장점이네.
2: 네, 돈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많이 주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네. 네.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2: 네.
1: 아주 좋습니다. 그 가수로서 앞으로 또 기획도 하고 계시는데 무대를 나만의 무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또 그리고 그 이유
2: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차이인데
1: 네.
2: 여수에서 여수같이 이렇게 좀 센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동네 우리 동네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1: 네.
2: 그런 여수에서 저는 이제 그 막말로 시와 또 고전 무용과 그리고 우리 트로트와 또 발라드가 그 함께 어우러진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의 어떤 무대를 네. 디노쇼나 이런 갈라쇼 같이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그 꿈이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와, 그러니까 지금 천백희 씨가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이 공연을 한번 정말 제대로 고생을 갖춰서 정말 갈라쇼처럼 하고 싶다는
2: 네네네,
1: 얘기죠.
2: 네, 그렇습니다. 오,
1: 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또 이렇게 군대에서 더군다나 완벽하게 네네. 군 생활하고 나오셨는데 완벽하게 네. 하실 것 같은데요.
2: 예, 예.
1: 좀... 티켓 좀 몇 장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가야죠.
2: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1: 아, 무료로?
2: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 제가 아까 돈 준다고는 안 했는데.
2: 아, 그래요? 네.
1: 아, 그러시구나. 예.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천백기 씨의 두 번째 선곡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네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1: 예, 예. 정성이 묻어나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아, 그, 이렇게 넘길 때 정성 들여서 조심조심 넘기시는구만요.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1: 예, 예. 아이고. 천백기 씨의 목소리로 강촌에 살고 싶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천백기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0: 아, 이제 저기 제가 고흥 쪽에 어떤 그 MC를 큰 단체 MC를 맡게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흥에 행사가 많아요.
1: 아.
0: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쪽 그 지방에 가서 제가 이제 묻어나서
1: 네.
0: 큰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네.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아.
0: 네, 요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겠어요. 완벽하게 하니까.
0: 네네.
1: 예. 고흥하면 나로호인데.
0: 네.
1: 또 어떤 게 있죠? 고흥?
0: 고흥은 그 팔령산이라고
1: 예, 예.
0: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적대봉으로 해서
1: 네.
0: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고흥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인재들이 많이 나기로 유명해요.
1: 네.
0: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부터 해서
1: 예.
0: 굉장히 지금 오늘 이번에 그 기획예산처 장관도 그 고흥분이에요.
1: 오. 예,
0: 그런 것처럼 고흥은 굉장히 인재가 많이 나고 또
1: 예.
0: 지역이 좋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아, MC로서의, 사실 MC가 대장이잖아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 아, 부럽습니다.
0: 군대에서도 제가 대장이었거든요.
1: 아, 아 그랬어요?
0: 예.
1: 아, 그래서 장자를 좋아하시는구나.
0: 아, 그렇죠. 그래서 노란 바쁠 때 이가 황장군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천장군입니다.
1: 아, 네. 아주 두루두루 갖추셨네요.
0: 네,
1: 오, 그러시구나. 아, 잘 되기를 바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에, 에, 에. 네, 감사합니다.
1: 와, 고흥. 아, 좋습니다. 요즘에 고흥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0: 네.
1: 요즘에 우주 또 AI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0: 그렇죠. 네.
1: 굉장히 지금 탄력받고 있거든요.
0: 예, 예.
1: 오, 와, 바쁘시겠는데요?
0: 아, 저는 바쁜 게
1: 예.
0: 제 팔자에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1: 그러니까 아, 팔자에 맞아요? 바쁜
0: 예,
1: 게?
0: 예, 팔자에 딱 맞습니다. 아. 예, 군대 생활도 오래 했고, 그렇게 바쁘게.
1: 좋은 얘기로는 겁나게 고생해야 하는데.
0: 아, 고생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고생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예, 그렇습니다. 예.
1: 아,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열심히 하실 것 같아. 윤상부터 벌써 그 딱 들어오실 때 그냥 가오 다시 탁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딱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0: 네.
1: 사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여튼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예. 또 다음에 라디오 초대하면 못 오실 것 같아 바빠가지고.
0: 아니, 아니, 아니죠.
1: 예.
0: 와야죠. 100% 갑니다.
1: 아, 예. 아, 그래요?
0: 당연히 와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나 감사한 자리죠.
1: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천백개 씨는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가지 이런 일을 했는데 라면은 어떤 걸까요?
0: 그 제 인생의 약 반은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도 많이 있고
1: 그 중에 한 두 가지.
0: 죽을 뻔한 것도 사실은 있었고
1: 예. 예,
0: 군사 기밀도 많고
1: 예.
0: 그렇습니다. 근데
1: 기밀 빼고.
0: 예, 기밀 빼고는 뭐 차가 그 대성산에 있을 때
1: 예.
0: 대성산에 전방에서 근무할 때.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가요. 산에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1: 아.
0: 네, 목욕을 하려고 이제 옛날에 3쿼터라고 다치차가 있습니다.
1: 네.
0: 다치차 안에 제가 딱 탔어요. 제일 안쪽에 제가. 안쪽에 네. 타고 선배들 딱딱 타는데 이 차가 버팀목을 해놨는데 그 높은 곳에서 차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천천히.
1: 오.
0: 그래서 선배들이 내려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다 보니 앞에 보니까 운전병이 없는 상태에서 차가 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1: 예.
0: 어떻게 했어요, 기분?
1: 와.
0: 그래서 뛰어내렸죠.
1: 오.
0: 예, 그래가지고 그 산 적도 있고 눈 속에서 또 우리 내려오다가 동료도 잃은 적도 있고 뭐 아무튼 수많은 에피소드 많습니다.
1: 와.
0: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1: 네. 예,
0: 그런 분들에 대한 에피소드 좀 있고 그렇습니다.
1: 와 어떻게 보면 군 생활의 인생이 전부네요. 어떻게 따지면
0: 아 맞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이렇게 대화하실 때도 약간 군이 약간 묻어 있어요.
0: 빼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빠지네요. 그게.
1: 예. 하여튼 많이 묻어 있어. 아까 뭐 배우 선생님도 묻어 있고.
0: 네네.
1: 지금 군도 묻어 있고.
0: 예예.
1: 아까 그 카리스마도 좀 묻어 있고 많이 묻어 있어요.
0: 다 빼야 됩니다.
1: 다 빼야 돼요.
0: 네, 다 빼야 돼요.
1: 큰일 났네. 예. 다 빼면.
0: 빼야지 이제 좀 예. 부드럽게.
1: 예, 부드럽게.
0: 예, 예.
1: 아 좋습니다. 아니 또 그게 있어야 또 살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 어디 가게도 평생 오셨는데 뭐 그게 있으면 좋습니다.
0: 네.
1: 예. 천백희 씨가 생각하는 인생곡은 어떤 곡인가요?
0: 아 저는 그 배우 선생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0: 네. 배우 선생 노래 중에서 경상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노래예요.
1: 그리고 아, 그래요?
0: 음원도 없어요. 아... 오로지 그 선생님이 부른 노래만 있어요.
1: 어제 한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0: 대백산맥 고개 고개 넘어 넘어 가는 길손 이런 노래인데 오. 제가 전방에서 이제 산에서 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분이 부르는 그 경상도 사나이란 노래가 네. 굉장히 저한테 많은 감흥을 주고 또 소주를 한잔 하다 보면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1: 아, 아예 그냥 꽂혀내 거기에
0: 네, 그렇습니다.
1: 그 색깔에
0: 네, 네 그렇죠.
1: 오, 그래요. 원래 그 어떤 그 가수한테 이렇게 꽂혀야 자기가 노래도 좋아하고 자꾸 듣게 되잖아요.
0: 네, 네.
1: 아, 그러시구나. 아니, 배우 선생님한테 아예 그냥 훅 빠지셨네.
0: 희귀 음반도 갖고 있어요. 비싼
1: 아,
0: 거.
1: 아, 그래요?
0: 예.
1: 오, 언제 구경 한번 해야겠네요.
0: 아, 오십시오. 네. 어쨌든 보여드릴.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1: 아, 보여만? 뭐 네.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0: LP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LP로 어제 갖고 있으니까.
1: 아, 딱 까칠하구만요. 예. 군 안 빠졌어.
0: 아,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1: 군 안 빠졌어, 안 빠졌어.
0: 아, 예, 빼야 됩니다.
1: 아,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네.
1: 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0: 네, 저는 제가 어떤 역량을 총 집중을 해서 집약을 해서 음악다방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1: 아, 음악다방?
0: 예, 예. DJing을 하면서 제가 예. 예, 손님들하고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예. 연습실도 있습니다만은
1: 예.
0: 멋지게 옛날 레트로 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아.
0: 그 음악다방을
1: 아니 한번... 꿈이 이렇게 소박해.
0: 아, 그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1: 아, 그래요?
0: 예.
1: 아, 무조건 하실 것 같은데?
0: 아, 저는 할 겁니다.
1: 네. 자, 여기 음악다방이라고 생각하고 음악다방이라고 생각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0: 음악 큐. 오늘은 왠지 네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저렇게 7번 테이블 앉아있는 저 언니 반갑습니다. 네, 언니에게 저 쌍화차 한 잔.
1: 네.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0: 그러면서
1: 와,
0: 네.
1: 와. 아 이거 언니들 많이 올 것 같은데?
0: 언니만 오면 됩니다.
1: 아 네. 요즘 언니들이 돈 써요.
0: 네 맞아요.
1: 이야 잘 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1: 그때 또 초대하겠죠?
0: 아 그럼요. 오셔서 한번 또 네. 그 분위기도 보시고 쌍화차도 드시면서
1: 네, 또 공짜로 티켓 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네.
1: 공짜로 티켓?
0: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1: 아, 공짜로 티켓 주시는 거?
0: 오시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1: 네. 아 고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천백기 씨 꿈도 좋지만은 저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아, 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 진영 가수님 정말 감사하고 헛개비 지금 요새서 뭐 바람이 일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헛개비를 꼭 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렸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저는 여수 순천뿐만이 아니고 고흥 지역까지 해서, 품이 있고 즐거운 MC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MC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천백기 씨도 노래처럼 멋진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백기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천백기 씨의 목소리로 설운도의 보랏빛 엽서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천백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버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Sizlermenin Ayem Ayılçı ve Ayana Kasımova oldu. Yorabınlılke çıgım Kırgızstan 노래 품모님 노래였어요. 지금 이어서 구지깃 가르급 아덴의 품모님 우리 사랑한 부모님들한테 또 하나 노래를 듣기 했습니다.

0: Кыргыз элинде үй-бүлө кичинекей мамлекет деген сөз бар. Анан айта жүрөбүз, сизге суроо бергим келип турат. Сиз Корей улутуна турмушка чыккансыз да, анан кийин бул жакта кандай өзгөчөлүктөр бар, кандай кыйынчылыктар бар? Эмнеге Корея менен кыргыз үй-бүлөсүн эгер салыштырып карасак?
1: Чигим Айпери чоанда чилмунур эненде, чега한국에서 사는 지 얼마 됐고, 그리고 제가 결혼 이민자예요. 저도 한국 사람한테 결혼하고,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가족들이 차이점이었던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 살든 키르기스탄과 한국인이 비슷한 점은 첫 번째는 가족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가장 중요하고 가족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탄 한국은 가족은 부모님, 남편, 우리 모든 자매, 동생들, 누나, 오빠 누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있는 것은 따뜻하고 사랑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질문이 한국과 키르기스탄의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어디 살아도 사람은 삶이 똑같아요. 근데 언어와 문화가 차이점만 있지만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존경하면 그거는 다 모든 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페리, 아이페리는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떤 가족을 그리고 싶어요?
0: негизи биз үйдө 5 адаммыз, атенем, анан кийин 3 кызбыз, 2 жан бар. Анан мен дагы ошол өзүм келечекте чоң үй бүлө болсок деген кыялым бар. Анткени үйдө көп адам болуп турса, кызыктуураак убакыт өтөт.
1: 아이페리는 가족이 대가족이라서 다음에는 결혼하면 꼭 큰 가족, 대가족으로 가고 싶대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화이팅! 응원할게요.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중심이라는 말을 하면 키르기스 말에는 유블르 키친에 메켄 모든 가족, 가족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족을 이루면 가족에서 모든 자기가 생각과 그리고 있는 규칙과 모든 게 있으니까 문화, 가족 문화도 있고 중심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기스탄하고 한국은 가족을 보면 지금 많이 달려주겠죠. 요즘은 21세기에 보면 많이 가족 모습을 달려줄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족도 있고 한 가족 부모 한 명, 두 명, 세 명.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 뭐니 중요하지만 요즘은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아이페리, 키르기스탄은 대가족이요? 아니면 작은 가족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지금?
0: азырынча бизде үй-бүлөлөр чакан болуп баштады көрүнөт анткени азыркы муундагы адамдар көбүнчө мурдагыдай 8 бала 10 балалуу болууну каалабайт анткени 1-2 эле балалуу болууну каалайт да анткени азыркы жашоо шарт экономикага байланыштуу дагы баланы дагы чоңойтуу өзүнчө бир жоопкерчилик ошону азыркы жаштарыбыз айрыкча мындай аң сезимдүү болуп баштады окшойт ошого 1-2 эле балалуу үй бүлөнү кездештирсе болот
1: Киргизстандын өзүмдө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교하면 많은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고 뭐 가족을 일으키고 많이 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한국과.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보면 아이들 가족 결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키르기스탄도 갈수록 옛날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3명, 4명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2명 나는 것은 더 굉장히 큰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멀리 가치가 뭐냐면 자기 가치를 갖고 그리고 자기 삶에 살고 싶은 사람들 더 많아졌어요. 교육도 받고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 투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많이 모습을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이펠이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이 적은 거 좋아요? 아니면 많은 것은 좋아요?
0: 미르 타라브 플러스 차가다 바 아니면 미너스 차가다 바다 플러스 차가 이거를 총 위빌에 보소 안다 아라르 비리비르네 볼고 마밀레시 özgörüşümün gün toy jakşada biribirden jerden berip turat а эгерде жоопкерчилик тарабын карасак эгерде эки баланы жакшылап өстүрүп аларга жакшынакай билим берип караса анда эки балалуу эле болгон жакшы экен да анткени көп балалуу болгондо бардык балдарыңа бирдей каралбай калат кээ бирине окуусуна акча жетпей калышы мүмкүн башка жанагындай кружокторго бара албай калышы мүмкүн анткени көп баланы багыштагы бул чоң каражатты талап кылат.
1: 아, 지금 알페리 씨는 생각이 뭐냐면 가족은 대가족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가족을 책임 있게 한다면 그걸도 한쪽을 보면 좋은 것이고 한쪽을 보면 더 책임 많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두 명 있으면 그만큼 더 교육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대가족 있으면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책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아이가 두 명 있으면 충분히 생각하는 거 사람들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펠이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싶어요?
0: 에이크.
1: 아, 아이 두 명을. 그러면 남자애예요? 그러면 여자애를? 아, 딸과 아들. 그래요. 저도 지금 아이, 두 아이 엄마거든요. 딸하고 아들 있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아이를 30대 낳았어요. 30대 낳았는데, 결혼 원래 몇 살에 가고 싶어요, 결혼은? 아, 그래요? 아, 좋은 거네. 왜냐면 나는 결혼할 때 27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를 첫 아이를 30대 낳았고, 그리고 둘째는 33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일을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각부 도움이 됐다고 들었으면 만약에 만약에 20대 결혼한다면 물론 아이를 빨리 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고 지금 아이들 더 크기가 좋은데 근데 보니까 20대 결혼하는 거와 30대 결혼하는 거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김에 우리가 마을 시린자는 딸에 대한 아주 좋은 노래를 들어볼까요? 미르베카타베크 바울 시린 자듬이라는 노래 들어보십시다.

0: 아이디제 카레이 유빌러른도 에잉 마뉴르 넬세 에미데 보일러이소스.
1: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책임과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가족에서 책임, 그리고 존중, 그런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남편, 와이프, 모든 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족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는 책임과 존중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부모님이라서 아이들 책임하고, 우리 아이들 보고, 원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튼을 보고 아이들 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이들 보면 얼만큼 부모님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책임감과 존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커서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에서 모든 게 시작하고 모든 거 이뤄서 이 나라도 이어서 살고 있고. 그러면 아이페리, 키르기스탄 가족에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엥마뉴 열쇠 임예대 올려 있었어.
0: Кыргызстан үй бүлөлөрүндө эң маанилүүсү жана биздин салттарды ошо кийинки муунга өткөрүп берүү деп коет эми анткени бизде жана көбүнчө жаш балдар ошо ата энеси менен чоңойгондор бар да чоң ата чоң апа болуп калат анан ошолордон мурдагы жанагындай кол өнөрчүлүк болобу же болбосо балдарга тиешелүү кандайдыр бир өнөрлөрдү өткөрүп берет да ошол нерсе биздин жана муунда муунга берилген үчүн биздин ошол жана кыргыз салты жана маданияты өзүнчө сакталып турат го деп ойлойм да анткени бул нерсени үй бүлө сага өткөрүп берди и сен аны улантып баштап атасың дегендей.
1: 가장 중요한 것은 키르기스탄 가족은 이거는 전통을 이어서 물려받아서 그런 가르친 것이다. 가장 그걸 보고, 왜냐하면 전통을 이어서 문화를, 나라를 모든 거를 가족에서 배워서 그걸 이어서 그거를 유지한다라고 아이페리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이페리, 지금 한국에 있잖아. 한국에서는 보고 가족들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0: 카레이 유빌러른데 마가 이제 이사올 군들을 초고 өткөргөн вакыттары жакты да анткени ошо үй бүлөсү менен атайын пикникке чыгып же болбосо жанагы эмеде суббота күндөрү мен университет жактагы атайын стадиондо чуркайм анан ошол жакта үй бүлөлөрү менен келип чуркагандар бар да бул ошо өзүнүн балдарына жакшы үлгү көрсөтүп атат деген ойдо жаша калдым да анткени бизде кыргызстанда баардыгы чогулуп мындай спорт менен алектенгендер сейрек кездешет а бул жакта көп көрсө болот экен үй бүлөсү менен келип чуркап мындай чогуу убакыт өткөргөндөрү мага жакшы таасир калтырды.
1: 가장 인상적인 그것을 보는 것은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 한국에서는 아이들과 부모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마음에 들었대요. 같이 공무원이든 가든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흥미롭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키르기스탄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혹시나 마다니아트 바르브 유빌리오미는 비리릭데 안내.
0: 뭐 스포츠 테니스 진짜 비데 안다이 마다니아트 테니스 비데 되게 초고 왁 듣거든 되게인데 초고 지난다이 тазалоо иштерин же болбосо бак отургузуу айлана тегерек тазалоо багытында арналган убакыттар экен да а спорт жагында бизде өтө сейрек кездешет.
1: 맞아요. 키르기스탄은 대부분 가족들은 밥 먹고 그리고 결혼식이나 이런 걸 크게 해요. 그거를 문화예요. 어디 가서 즐기고 춤추고 그런 데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더 보면 돼요. 가족들, 친척들과 더 관계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이런 김에 가족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 노래를 들을게요. 이거 우리가 엄마라는 노래. 지금 이런 방송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이 들었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베리?
0: 아, 사근은.
1: 저도 보고 싶으니까 엄마라는 노래를 듣게 해줍니다.

0: 자동차도 아니면 핸드폰, 뭔가를 이제 아니면 금, 원하는 대로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신랑감을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홍수 문화가 여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아이베리. 아이베리는 키르기스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1: Мен өзі Қырғызстанда жашағым келгендіктен қырғыз адамына тұрмышқа шыққым келеді.
0: 그러면 아이페리는 키르기스탄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싶대요. 왜요?
1: Қырғызстанда жашағым келеді кейін.
0: 네.
1: осы өлкені пайда келтіріп осы жақта жұмыс қылсам жақсы болады.
0: 원래는 키르기스탄에서 살고 싶고 키르기스탄에서 결혼하고 싶고 가족도 이루어지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아나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2: 민다가 그르그스든 지기트네 트롱스카 축공게렛.
0: 아이아나도 우리 키르기스탄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자, 아까 마흐름이라고 말하면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정전과 책임의 의미로 전달하는 결혼 예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여자가 원한 대로 줘야 돼요. 너무 좋은 거죠. 마흐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이베리?
1: 어서 우출 결겐데 올려놓도록 하는
0: 프라임. 그러면 그 예물은 얼만큼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1: негізі махыр бұл әймеге аял затына как страховка сияқты дайды ошол арата. Мисал үшін кейбірлері квартира сұрашы мүмкін, же осы какой-то акция сұрашы мүмкін, кейін өзінімдай керек үшірді ошол ақшаны қолданғочу. Мен пока ойлан әлетін, бірақ ошондой материалдық жақтан сұраймын.
0: Айперишінін емул, иже, 아까 마흐르 말씀드리면 전정과 책임의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돈으로 그걸 생각한대요. 이제 조금 그거를 대한 뭐 자동차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도 돈으로 받은 것이 더 좋은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지. 아야나는 뭘 받고 싶어요, 아야나?
2: 맨델레 아이피레 주인인데 얘네.
0: 아야나는 또 돈을, 맞아요. 돈이 최고지.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가 진실을 말한 것이 지금, 물론 돈이 다 좋은 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정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차이점이 가족과 그래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어떻게 줄 건지 키르기스탄은 가장 중요해요. 몇 명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던 길의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남쪽이 아니면 북쪽에 살면 거기서도 정통이 완전히 달라요. 주는 예물도 다르고 받은 것이 주는 것이 있고 어떻게 이 옷까지 입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 가자는 것은 여기서 하던 길이 많아서 그걸 이야기를 나눈 건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김에 또 노래를 들어볼까요? 좋은 노래는 우리가 Ü Bülü 가족이라는 노래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으뮬레 와슬리딘이라는 가수가 노래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노래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에네틸 맥이시라는 가수가 노래를 할 거예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0: айдаже сиз кореяда 20 жылдан бери жашайсыз, андан кийин үй-бүлөңүздө дагы жолдошуңуз дагы корей улутунда болгон үчүн сиз кыргызстан менен кореянын маданиятында окшоштуктарды байкадыңызбы? Кандай окшоштуктар бар экен?
1: Ооба, байкадым. Биринчиден бул атанын немеси орду. Оленнен чиги майперига чега결혼하는지 벌써 20년 됐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결혼에서는 아버지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중심이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이겨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강했습니다. 유교 문화에는 영향으로 아버지를 중개하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남편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가장이고 우리 가족에서는 모든 한국 사회에서는 갈수록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강해지는 한국 남성들이 많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건지?
0: бизде дагы атанын орду бийлик турат десек болот. Анткени кыргызда мындай макал бар: атанын сөзү атылган ок депчи. Бул деген ошо атаң айттыбы, анын сөзүн угушуң керек да. Жанагы үй бүлөдөгү көп маселелердин баардыгына тең атаң чечет да. Ошондуктан мындай үй бүлөдө эгерде атаң бар болсо, өзүңдү бир ишенимдүү адамдын колунда жүргөндөй сезесиң да. Айрыкча кыздарга ушундай сезилсе керек. Анткени өзүңдүн эми коргоочуң бар, сени жол көрсөтө турчу атаң бар дегендейчи. Ошондуктан бизде дагы атанын орду өтө жогору ордунда турат.
1: Кроме부모님을 존중하고 가족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점이 매우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한 거 뭐냐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 매우 비슷해요. 우리도 가장은 우리가 아버지, 다음은 엄마. 이렇게 이어서 우리도 본 비슷한 문화를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르기스탄과 한국인의 문화가 비슷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김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들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놀란 하십 가수 아따. 아따는 키르기스 말로 아파. 예.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뭐냐면 키르기스어 언어에서는 아빠라는 것은 엄마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따라고 부르고 엄마를 아빠라고 불러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노래를 들을 거예요.

0: 네, 지금 우리가 아타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놀론 나십. 이 노래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 가수가 지금 모든 어떤 내 생,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힘이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따, 시드 작수그름. 아이베리, 아땅, 사근눈부.
1: 아민 Кореяда келгенім 2 айдан ашқалды. Анан ошол учурда сагынатым.
0: Айпери도 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해요? 지금 전화하면.
1: 사근눈부 파이트마군.
0: 그래요? 네, 지금 전화하면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대요. 저는 하고 싶어도 전화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아빠 잘 계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KHK 라디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결혼 생활 그리고 비슷한 점은 뭐는 게 이야기해보고, 물론 한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키르기스탄과 한국은 차이점을 조금씩 얘기해 배워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다 그리고 아이피리였습니다. 아이피리 해보세요.
1: 뮤근 그 에피를 작성을 되게 놓이도 산케네 가쇼 이블루 엥 작성 채마라는 비리 이블루 가르날드 안행긴 카리아다 다고 순다이 이블루 아이 아타인 이블루 가르날가 마이람다르 바레겐 토관스타만 아르비리 이블루고 베겐 된소록 전하 작시 문에터도 와와인
0: 네, 5월달은 아름다운 5월달. 가족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함과 사랑, 나눔, 추억. 이번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머니 어머니의 날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모님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키르기스탄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래오래 함께 예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의미로 우리 노래를 들을 거예요.

0: 네, 이렇게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K2K 라디오였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여러분들께 같이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작년에 심어놓은 꽃 양귀비가요. 제 발걸음이 부족했는지 꽃이 피지를 않았어요. 화단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기만 합니다. 빈 공간에 늦었지만 채송화, 곽꽃, 사로비아, 페랭이꽃, 금영화를 덧뿌려놨는데요. 날마다 물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걸음을 하여야 꽃이 활짝 웃어줄까요? 힌트 좀 주세요. 아시는 분.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정세랑 작가의 살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살자은과 목인고는 김무원의 증세를 살피고 독으로 인한 증세임을 알아내고 독을 쓴 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은 살자은 94쪽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아침에 인곤을 독에 대해 알아보라고 내보낸 후 자은은 역시 거슬리지 않게 집안을 기웃거려 보기로 했다. 아무리 사나의 부탁으로 이를 살피기 위해 왔다 쳐도 상관없는 이가 들쑤시고 다니는 꼴은 보기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 자은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다리도 펼 겸 저택 자체를 구경하는 듯 한가한 태도를 취했다. 담장 높이는 8척이었다. 동서남북의 문은 남쪽을 제외하곤 세 군데 모두 쓰지 않는 듯 줄로 묶여 잠가두었고 최근에 연 흔적도 없었다. 김무원이 누운 몸체와 다른 가족들과 손님들이 쓰는 다섯 채의 집채, 절벽 동굴에 붙여 벽 없이 지은 불당, 부엌채와 마구간이 따로였다. 집채들 사이에 회랑은 없었다. 사열대 규모의 집을 건드는 손이 많아 드나드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었고 팔척의 담장도 발판을 딛고 넘으려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같은 생각을 중봉도 한 듯했다. 오늘은 김무원의 침상을 지키는 순서가 아닌지 일찍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 셋을 부리며 담장을 넘기 좋은 부근마다 마름쇠를 뿌리고 있었다. 네 가닥으로 날카로이 갈라진 마름쇠는 질 좋은 철인 것이 한눈에도 보였다. 중봉은 자은이 다가오는 걸 보더니 그래도 전날 본 사이라고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누구든 담을 넘었다간 피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도 날카로운 마름쇠는 본 적이 없네요. 저희 집에서도 작은 것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해자용이지요. 전쟁 때 물 아래에 숨기려 만든 물건인데 좀 남아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해자를 건너려다 이런 물건을 밟았다면 말도 기수도 끝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담을 넘을 자가 있었습니까? 자은이 심상이 물었다. 몇 년 된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금불이 네 개나 있는 집 아닙니까? 불상을 훔치려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훔쳐가진 못했습니까? 어설픈 도둑들이어서 금방 들켰고 한 놈을 제가 직접 베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씬거리지도 않았지요. 워낙 인망이 있으시니까 도둑들도 피한 축이지요. 그럼 마름새는 누가 독구님을 노릴까봐? 아, 중봉이 일꾼들을 손짓으로 물리며 한숨을 쉬었다. 독구님이 누워서 어파와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다가 일어나지 못하시는 독구님을 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해하려는 자가 조바심이나 직접 해치우러 오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봉은 김무원을 해친 자가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은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무성한 수염과 벌어진 어깨가 역사의 전형으로 보이지만 역사에게 지략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독군어른도 따르던 분들도 공을 많이 세우셨지요. 먼저 마루에 앉으며 묻자 중봉도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전쟁 때 이야기를 시작했다. 호로하에서 왕봉화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물에 빠뜨린 적군과 베어 죽인 적군의 수가 몇이었는지, 머리 밑이 타는 여름과 등이 얼어붙는 겨울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아군과 적군의 이름을 날린 인재들을 실제로 보니 어땠는지, 중봉의 호탕한 얼굴에 자긍심이 어렸다. 참모인 독군으로 물러나셨지만 사실 장군이 되셨어야 합니다. 위에선 명하려 했어요. 그걸 거부한 건 독군 어른이십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이미 장군이 여럿이라 또 장군이 되고 싶진 않으시다고요. 그런 부분을 따지셨군요. 자은은 묘하다고 생각했다. 진골들끼리야 모두가 모두의 친척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이유로 장군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았다. 우리로서는 독군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길 바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결정이 맞는 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봉은 자은의 의아해하는 얼굴을 보고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신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병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검을 잘 쓰는 자도 없고 궁술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렇다고 말을 잘 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병사들을 따로 있었지요. 그러나 작전을 그대로 해내는 병사들을 찾는다면 그건 항상 우리였습니다. 선왕께서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맡기면 맡긴 대로 움직이는 것이 신묘할 정도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종이에 그려진 진의 형태 그대로다. 병사 하나하나로는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독군 어른 아래에서 우리는 뛰어났습니다. 가장 복잡한 작전, 장수부터 어린 병사까지 모두 이해해야 해낼 수 있는 작전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독군 어른이 만약 장군이 되어 우리를 두고 가셨더라면 우리도 그 뛰어남을 곧바로 잃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70명 남짓이었지만 신라군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있어 군 전체가 강의 신이 돕고 바람의 신이 돕는 것처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자은의 물음에 중붕은 답을 찾으려 기억에 잠겼다. 지킬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킬 것이요?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밭이 없는 자에게는 밭을, 이름 없는 자에게는 이름을 주셨고, 가족이 노비가 되어버린 자는 그 주인에게서 되찾아 주셨고, 그 나눔이 아무 불만도 일으키지 않도록 세세한 균형을 살피고 주고 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금 출신으로 징발된 자들이 모여 있으니 싸우긴 싸우면서도 왜 싸우는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었으나 점점 변해갔습니다. 독군님은 매번 우리 싸움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지, 전체에 비추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기고 진다면 결과는 어떠할지 일러주시곤 했어요. 글자 하나 모르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요. 자은은 독군이 독에 당하기 전에 만나보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때로 물자가 모자랄 때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를 후하게 입히고 후하게 먹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쟁에 나오기 전보다 살기 낫다는 말까지 나왔고 다른 부대들과 비교할 때면 의기양양했지요. 우리가 잘해내면 흡족해 하시는 독군님의 얼굴에 더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독군님이 작전을 짜실 때 그 작전 안에는 늘 우리의 자리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군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고 독군님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매초성 전투를 앞두고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요. 신라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신라가요? 오만하게까지 들리는 말이어서 자은은 놀란 티를 감추었다. 피 흘리는 신라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중봉이 독군의 말을 반복했다. 그 다음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가 맡긴 목숨을 내가 중히 쓰기로 했다. 내가 세운 작전이기에 내가 이끌기로 했다. 너희와 함께 나도 죽는다. 우리의 죽음은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리가 묻힌 곳에서 다음 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독구님은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분이셨고 듣고 있던 우리도 어디까지고 독구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봉은 거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듯했다. 멀리 시간을 거슬러 갔던 의식이 현재로 돌아오자 자은을 보고 흠칫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전쟁에 다녀온 사람 특유의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표정 정도는 참아줄 용의가 있었다. 자은은 독군과 독군의 병사들 사이 매우 특수한 일체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독군이 머리고 병사들이 몸이었던 듯 대단한 일체감이 있었는데 몸은 죽고 머리는 살아 돌아온 셈이었다. 죽을 각오로 임했는데 살아 돌아온 것이 독군과 주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치욕을 느꼈을까? 괴로움을 느꼈을까? 그도 아니면 이질감을? 죽음을 당연시해야 할 정도의 작전이었다면 반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자은이 묻자 중붕의 얼굴이 붉어졌다.
1: 사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란 작전은 도맡아 해왔으니 이번엔 다른 부대가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부끄럽지만 같은 전장에 있던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0: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자은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1: 매초성 전투에서 저도 아들을 잃고 두섭은 둘을 잃었습니다. 정해진 죽음으로 같이 걸어가자고 자식에게 말하는 아비들도 많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몸 둘레만 크고 그릇이 작았습니다.
0: 내부는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내내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독군과 독군의 아들, 지울, 중봉과 두섭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를.
1: 두섭의 작은 아들 해요가 지울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 아이가 씨름에서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0: 씨름이요?
1: 전투 전날 마지막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먹고 마신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 농담을 하며 웃던 얼굴들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풀가에서 눈에 흰자위들이 번쩍거렸지요. 그 바짝 곤두선 병사들을 위해 씨름대회를 열었습니다. 독군님께서 우승한 자에게 상을 하나 주겠다 했는데 그 녀석이 해요가 이를 악물고 이기더니 상으로 지울님의 옷과 갑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0: 아, 죽을 게 뻔한 미끼 전투에서 주인의 옷과 갑옷을 달라고 했다. 미끼 중에 미끼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어려서 듣던 옛 이야기의 신 하나 다름없었다.
1: 사방이 어찌나 조용하던지요. 기이하게 들떠 떠들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울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왜 그딴 걸 달라 하느냐. 진짜 상이 될 만한 것을 고르라. 나는 싫다.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면 물러날 법도 한데 해요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더이다. 어린 것이 약조를 어기지 말라고 똑바로 외치는 바람에 독군님께서 결국 지울님의 뜻을 굽히셨지요. 지울님이 제일 좋은 비단옷과 늘 입던 갑옷을 해요에게 주면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중봉은 고개를 내둘렀다.
0: 자은은 지울의 우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지금의 회한에 찬 그 남자는 쉽게 울 것 같지 않았다.
1: 그땐 지울님도 한참 어리셨으니까요.
0: 매초성에서 해요가 그 옷과 갑옷을 입었습니까?
1: 예, 그 고집스러운 아이가 지울림의 옷과 갑옷을 입고 아수라장 속으로 퇴로를 뚫었습니다. 독군 어른이 정신을 잃고 계신 걸 저와 두섭이 구해오다가 크게 다친 지울림도 발견해 제 말에 태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한 일이라. 아군 진영에 다다랐을 때 두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젖어 있어 귀신이나 도깨비도 저런 꼴은 아니겠느냐고 뜨악해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곧 후방으로 보내졌지만 두섭은 눈 하나를 뽑아내야 했고 지울림은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전쟁이 끝났지요. 끝날이라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소강에 접어들자 그것 또한 겪은 적 없는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얼마간은 얼떨떨하고 얼마간은 허망했을지도 모른다. 금성에 돌아와 지울님이 죽음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고 안도하고 나서야 독군 어른이 괴로워하고 계시단 걸 깨달았습니다. 독군 어른과 지울님은 아마 저희를 원망하고 계시겠지요. 굳이 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대로 명예로웠을 거라고요. 뒤늦게 저도 그 점을 보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괴로울까 오히려 숨기시려는 편이었지만 그런 속내가 어디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달리 행하실 겁니까? 잔인한 의도로 물은 것은 아니었다. 자은은 그저 중봉이 측은 어떤 마음이 이르렀는지 알아야 할 뿐이었다. 아니요. 중봉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혜연은 아들처럼 여겼던 아이입니다. 가끔 두섭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해요처럼 욕망했을 거라고. 우리가 마지막을 본 건 그 아이뿐이었지만요. 그런 아이가 뚫어준 퇴로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결정한 일이었지만 꿈에서라도 다시 그때가 닥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떻게 뚫어준 길인데 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봉이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흐르게 두지 않았다. 부상자나 포로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자은이 헛된 희망으로 물었다. 미끼 작전에 당했다는 걸 알자말자 적군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전투로 전쟁의 끝이 당겨졌으니 적디적은 희생이었지요. 그러나 그 목숨 하나하나를 독군 어른은 전쟁이 끝난 뒤로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 어른입니다. 중봉은 변해버린 독군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듯했다. 만약 중봉과의 대화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장수가 아니라 배우를 해야 했을 것이라고 장은 판단했다. 인군이 돌아온 것은 해가 넘어가기 전이었다. 신나게 금성을 누볐는지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이었다. 배도 실컷 채운 듯 했다. 그래서 티나지 않게 잘 묵고 다녔나? 인군이 넉살이라면 잘 해냈을 테지만 자은은 확인했다.
2: 이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절대 들키지 않았네. 약을 취급하는 이들은 대개 아는 것을 비교하고 되어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니 오늘 띄우듯 신기하고 잡스러운 풀과 뿌리에 대해 늘어놓자 다들 수월이 넘어오던 걸. 한 시간쯤 앉아 떠들다 장 안에 있을 때 듣기로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 암살이 가능한 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허풍일 것이다. 그런 독이 있을 리 없다 던져보았더니
1: 그 독을 찾았는가?
2: 후보가 여럿 있고 그중 무엇이라 해도 설아벌에서 해독제를 구할 수는 없을 듯해.
0: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너져 자은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1: 역시 그렇군. 그 여럿에 대해 말해보게.
2: 독딱정벌레, 독두꺼비, 독버섯 중 그런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버섯을 제외하곤 사만의 것이 아니라 속투긴을 통해 먼 나라에서 구해야 한다더군. 구할 수 있다 쳐도 독딱정벌레나 독두꺼비의 경우 살아있거나 막 죽였을 때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위력을 보이지 말려서 가져왔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거라던데.
1: 땅과 물의 성질이 다른 그 먼 곳에서 데려온 딱정벌레나 두꺼비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군. 그런 걸 대단히 잘 다루는 누군가가 있지 않는 이상.
2: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야.
1: 버섯을 썼다고 보는 게 안전할까?
2: 이 집은 상은을 끼고 있긴 한데 이 집 사람 누구에게 그런 지식이 있을 것 같나?
0: 장은 지금껏 만난 집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아군에게서 또 적군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워왔을 거야. 독군 어른이 전쟁 중에 사비를 털어 아랫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다 하니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공궁하여 버섯을 따라 다녔을 수도 있고.
2: 뭐야? 그럼 뺄 사람이 없자는가?
1: 독버섯에 대해 잘못 알아서 독군 어른이 쓰러지기만 하고 돌아가시지 않는 걸까?
2: 어두운 게 한 가지 더 있네.
1: 그렇게 말하고 인근이 작은 약첩 하나를 꺼내 내려놓았다. 이게 뭔가?
2: 해독제는 구하지 못했지만 혼미한 자를 딱 한번 깨울 수 있는 약을 지어왔네.
1: 뭐라? 그런 게 있어?
0: 자은이 약첩을 들어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맡으려 하자 인곤이 손으로 막았다. 하기야 좋은 약일 일은 없었다.
1: 약으로 부르기는 하네만 독에도 가까울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혹 필요할 수도 있을 듯하여.
2: 우리가 독군을 살리질 못해도 누가 죽였는지는 밝혀야 하지 않겠나?
1: 어떻게 둘러대고 이런 걸 지어왔나?
2: 한 군데에서 알아낸 것을 두 군데에서 재료를 구해 지었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을. 자네 이제 나를 좀 더 믿어줘도 되지 않나?
1: 수완도 좋군. 자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밖에 눈과 귀를 피하는 게 중하고 또 중한 사태니 말일세. 한번 깨울 수 있는 약첩이라. 사나님께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수가 떠오르질 않는군.
2: 듣고 기뻐하실 소식은 아니지.
1: 하나 더 늦기 전에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0: 장은 인곤의 말에 끙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밤늦게 산나를 찾아가 어려운 상의를 해야 할 터였다. 그날 저녁 자리도 조용하기만 했다. 자은은 그릇과 수저가 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다가 무엇이 그 자리에 없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은 평소에도 따로 식사합니까? 저희 때문이라면 시끌벅적한 식사도 좋습니다. 사나야 아이들을 두고 왔다고 쳐도 젊은 부부가 두 쌍이나 있는데 아이 몇은 있을 줄 알았다. 손님이 왔다고, 할아버지가 자리에 누웠다고, 어디 구석진 방에 숨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안쓰러울 일일 터였다. 그러고 보니 낮에 저택을 둘러볼 때 아이들 소리를 들었나? 낮잠을 자는 중이었나? 무척 얌전한 아이들인가? 이제는 꽤 큰 자은의 동생들도 부산스러워 소리만 들어도 집 어디에 있는지 눈에 그린 듯 했는데 이상했다.
2: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없고.
0: 지율이 입을 열었다. 장은 집안 사람들의 서로 마주치기 싫어 흩어지는 시선들을 감지하고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2: 귀찮으긴 둘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손바닥에 글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역질인 줄 알고 사돈댁에 맡겨두었습니다.
0: 사돈댁이라 함은 귀찮의 아내, 연난의 진정일 것이다.
1: 그런데 또 엎어라 하니 아이들이 더더욱 피해 있는 게 나을 듯하여.
0: 기찬이 지울에 이어 대답했다.
1: 불편한 침묵이 방을 채웠고 자은은 후회스러웠다.
0: 지울이 안고 서는데 부축이 필요하긴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으니 당연 아이가 있을 거라 여겼던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
2: 식사가 끝나면 아궁이와 우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0: 인곤이 제때 자은의 거북함을 덜어주었다.
1: 아궁이와 우물을 보셔야 합니까? 누가 삿된 짓을 저질렀다 해도 아궁이와 우물을 통했다면 독구님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화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0: 두섭이 수저를 멈추고 물었다. 중봉보다 날카로운 성미가 아닐지 짐작되었다. 피에 젖은 채 독군을 퇴로로 이끈 둘 중 한 사람다웠다.
2: 물론 그렇습니다만 불과 물이 그 집안의 기운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1: 기운이 흐려졌다면 징후가 보이지 않을까 하여 여쭙니다.
0: 인군이 태연히 주장했다.
1: 바다에서 미끄러운 것을 주었구나. 자은은 새삼 생각했다.
0: 아,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찬이 끄덕였으나 자은은 얼른 손을 내저었다.
0: 부인들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물을 주관하는 분들이요.
1: 여자들의 말을 들을 때가 되었다.

살자운 금성으로 돌아오다 문학동네 정세량 작가의 책 청취자님과 같이 했습니다. 짧지만 마주한 청취자분을 생각하며 같이 한 마음이 친구를 대하고 있는 듯 항상 저는 즐겁습니다. 이 밤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시민의 눈높이로 검증한다. 일꾼의 자격을 묻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요. 오늘 토론에는 송천 1동 그리고 송천 3동이 포함된 전주시 카 선거구입니다.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인데요. 이 민주당 3명, 조국혁 신당 1명, 진보당 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박윤정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최명관 후보, 진보당 기호 5번 최한별 후보,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다른 2명의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사유를 전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 5월 26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죠.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박윤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5: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최명건 후보 나오셨네요.
7: 네, 반갑습니다.
5: 네, 진보당 기호 5번 최한별 후보 나오셨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5: 네, 토론은 총 100분간 진행이 되고요. 기조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주도권 토론, 시민 질문, 후보 공약 검증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토론 규칙과 시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종료 30초 전과 10초 전에 이 경광등이 켜지고요. 경광등이 켜지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숙지해 주시고요. 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박윤정 후보부터 기조연설 2분 시작하겠습니다.
6: 인사드립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공백이 아닌 시민 박윤정으로서 송천 1동, 송천 3동 에코시티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현장 수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만들었던 조례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왜 멈춰 서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류받기 현실은 엄청 치열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이 주민의 대문 앞까지 배달되는지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인 정치가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송촌 1동, 송촌 3동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송촌 1동, 송촌 3동의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행정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협력을 즉각 끌어낼 수 있는 검증된 든든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4년 전에 박윤정보다 더 단단해진 지금의 박윤정이 우리 동네의 수건 사업들을 매듭 지었겠다는 책임감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에는 해야 할 일을 찾던 의원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아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공백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보며 느꼈던 그 간절함을 이제는 결과로 바꿔놓고 싶습니다. 송촌 1동, 송촌 3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불편함이 제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그러나 추진력은 더 날카롭게 다듬어 돌아왔습니다. 떴다 떴다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박윤정 시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의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박윤정 후보의 기조연설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4번 최명권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7: 네, 존경하는 송천 1동, 3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카선거구 1-4 후보 최명권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의정활동 동안 활동했던 동안 말보다 행동으로 또 약속보다 결과로 또 주민 여러분께 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12대 전주시 의회에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송천동 분동 문제를 해결했고요. 본회의 발언과 조례 발의를 통해 전주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뛰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안전 제도 개선 등 또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도입, 에코시티 공영 주차장과 북부권 교통대책, 오송제 범람 문제 해결 등까지 주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송천 1동에는 솔레로 도로 개설 등 늘푸른 마을, 아파트 개발 방향 정리, 천마지구 정상 추진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송천 3동에는 광로 도로 개설, 공공청사 삼용지 활용, 기무부대 부지의 주민 공간 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만 앞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알고 예산을 확보하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최명권은 오송제 일대 나인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천마지구에는 시민공원과 생태공원을 만들어 송천 권역의 새로운 생활 힐링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도 주차타워와 부지...
5: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기조연설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기호 5번 최한별 후보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기호 5번 최한별입니다. 진보당의 색다른 정치라는 현수막 문구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주시의회에도 색다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시의회, 그리고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전주시의회,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뤄 경쟁하며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은 3명을 뽑습니다. 3명을 모두 한 색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정치 한 석으로 주민의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웠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활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SRF 소각장과 같은 갈등 유발 시설을 끝까지 막아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덕진공원과 건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으로 시민의 숲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건지산, 새병공원, 백석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더 쾌적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원과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과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도 줄이겠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젊고 성실한 후보 최한별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카 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의 후보가 계십니다. 다른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전원 좀 불참하는 좀 일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카 선거구에서는 우리 민주당 두 명의 후보께서 흔쾌히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그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이 불참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도 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건 후보님, 좀 오늘 토론회 두 분이나 불참을 좀 하셨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7: 불참한 이유는 후보님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께 알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두 분 후보님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박윤정 후보님.
9: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일정이 너무 빠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선관위 준비성,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 거기 때문에, 뭐 후보님들의 개인 일정이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함께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진보당의 최한별 후보는 민주당 후보님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 후보님들이 안 나오셨어요? 예. 다행입니까? 아쉬우십니까?
8: 네, 어쨌든 이 자리가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공약 검증을 위해서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데 불참하는 후보들이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신 후보님들도 다들 시간이 많아서 나온 건 아니고 정말 빠듯한 시간 쪼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마음이 있으셨다면 출연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 1-가를 받으신 이제 청년 전략공천으로 받으신 후보님께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공약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셨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혁신당 후보님께서도 우리 민주당 일색의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정책을 서로 대결하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출마하셨을 텐데 함께하지 못하신 점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5: 네, 자 지방선거 유권자가 주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간이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 홍보의 공간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이야기,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공직자로 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자리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 제작진도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우리 세 분의 후보 여기 혹시 불참하신 두 분의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질문하고 싶었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하면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 주실래요? 최한별 후보?
8: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정책을 토론하고 나눴으면 좋겠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먼저 이제 민주당 김인철 후보님께 궁금한 점은 그 송천동 마을신문을 통해서 공약을 밝혀주신 바를 봤는데요.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부지에 도교육청을 이전해서 에코시티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이전 실현 가능성과 이를 위해서 전주시 행정과 도교육청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실 것인지 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혁신당 정현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다면요. 그 후보님께서 내신 공약 중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감액축제를 개최하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공약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송천동 먹자골목과 상권이 유동인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신 건지 감액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의 효과나 목표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곳곳에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서 힘든 점을 여쭤봤을 때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횡포나 소상공인 정책의 좀 부족함 이런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타 지역에서 유행하는 행사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5: 네. 박윤정 후보님께서도 혹시 있으신가요?
9: 저 같은 경우는 1가 김인철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약이 저희하고 많이 부딪혀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약하고 그걸 제시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는가는 같이 함께 마무리하는 거고요. 저도 최한별 의원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국혁신의 정영재 후보는 그 감액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송천 2동에서도 뭐 마을축제나 이런 거 하는데 저희 송천 1동, 3동에서는 그 축제라는 축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축제를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떤 맥락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5: 네. 최명권 후보께서도 혹시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실까요?
7: 네. 저는 우리 김인철 후보님이나 우리 정현진 후보님 공약을 존중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김인철 후보님이나 정현진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고 공약을 낸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그 후보님들에 대한 또 비판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 네, 김철 후보.
9: 그리고 저는 네. 한 번 더. 이 많은 후보들이 송천 1동, 송천 3동을 위해서 공약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5명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되시는 분하고 안 되는 분의 공약에 우리 송천 1동, 송천 3동이 필요한 공약이라면 저는 타당이든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든 같이 가질 수 있는 거를 네. 같이 함께 하기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특별한 순서라든지 시간 제약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불참한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 제한을 두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교통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후보들께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좀 실험반 그리고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순서는요. 최한별 후보, 최명권 후보, 박윤정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질문 드리죠. 송천동 에코시티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이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생활 인프라 전반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여기에 대형마트가 최근에 폐점이 되면서 이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에코시티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중에 어떤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각 2분의 시간 동안 최우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먼저 최한부르 후보에게 시간 드립니다.
8: 네, 말씀해주신 우리 동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저는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약으로도 세웠고요.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에코시티뿐만 아니라 또 송천 1동에도 주택가에도 주차장 부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순천시 같은 지역의 타 지역을 가봤을 때 남는 유휴부지를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공유주차장도 개방형 주차장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한정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수송 대중교통을 버스나 자전거, 도보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자, 다음은 최명근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죠.
7: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에코시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 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개소 공영주차장 중 4개소를 제가 매입을 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죠. 나머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못한 부분은 우리 전주시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매입을 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재선이 되게 되면 이런 공영주차장 부분도 말끔히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과밀하, 뭐, 학급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우리 저 학교 스쿨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자연초나 또 화정초 이 과밀 학급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인프라 또 대형마트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에코시티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생활 인프라 부분이나 대형마트 부분은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께서 지금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은 저희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산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인프라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형마트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또 머리를 싸매고 해서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좀 들어설 때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지역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9: 네, 에코 공영 주차장 문제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돼 있어서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을 만든 사람도 제가 했습니다. 그거 이후로 공영 주차장이 더 늘어나서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예산 플러스 그리고 시설 위치나 이런 게 많이 여건이 브릿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상에서 주차하는 것보다 뭐 주차 타워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고요. 교육 인프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포레나가 입주하면서 현대 송천 신동초등학교로 가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있었는데 이제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도 이게 과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전면적으로 일단 교육청하고 우리 그 정치인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이 또 더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할 것 같습니다.
5: 네. 공통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최명권 후보, 박윤정 후보, 최한별 후보 순입니다. 질문들이죠. 송천 3동인 에코시티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 반면에 송천 1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인프라 소외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송천 1동과 3동 간의 문화시설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더 나아가서 세대별로 필요한 문화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최명근 후보 답변해 주시죠.
7: 네, 먼저 송천 3동은 이번에 10월, 작년 10월 27일에 개청을 했죠. 제가 이 개청하면서 15개월 동안 분동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분동되면서 에코복합 커뮤니티센터라는 아주 좋은 여건이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수영장이 들어섰죠. 그리고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시티 주민들과 에코시티는 신도심으로 비교를 하고요. 또 원도심으로 우리 저 송천 1동인데요. 송천 1동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지어달라, 송천 1동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은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 또 신도심은 신도심 나름대로, 그런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송천 1동 부분도 지금 전라고가 지금 에코시티로 좀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고 현재 부지에 지금 우리 송천 1동 주민들의 문화생활 인프라 생활 프로그램으로 좀 우리 교육청과 상의해서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저는 그 전라고 부지의 그 체육관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약으로 걸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코시티 주민들과 우리 송천 1동 주민들과의 또 문화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송천 1동과 송천 3동 간 문화시설 격차, 그리고 세대별로 반드시 필요한 문화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통질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께 2분의 시간 드리죠.
9: 송천 1동 주민들이 송천 3동에 대해서 그 복합 커뮤니티 생기면서 수영장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거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송천 1동도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푸름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공간이나 생활 편의 시설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먹자골목도 있고 해서 공영 주차장하고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가 생활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그 처음에 질 때 잘 지어서, 우리 그런 수영장도 이쪽에 한 번 더, 솔직히 에코 수영장을,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송천 1동에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지금, 그 전라고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쪽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이 되실 분하고 저희 정치인, 저희 국회의원하고 합의, 그리고 교육감 당선이 되신 분하고 해서 이쪽으로 복합 행정문화센터를 또 해서 이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송천 1동에 원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프로그램실이나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 네. 자, 마지막으로 최한별 후보에게 역시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죠.
8: 네, 저도 다른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라고 이전한 이후에 남는 그 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좀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송천일동 주민센터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 2층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전라고 부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대별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먼저 가장 모두를 위한 공간인 공원을 좀 잘 조성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에코시티도 많이 다니면서 백석공원, 새변공원, 화정공원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송천일동 주민들께서도 그런 공원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갈 공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송천일동에도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세대별로는 공간 문화 원하는 문화 공간에 대한 그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먼저 세대별로 다른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세대별로 원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5: 네. 공통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바로 이어가죠. 아마도 이 문제 가장 민원이 많은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과학로 상습 정체 문제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마다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죠. 이 차량 증가에 비해서 도로 구조나 신호체계, 현재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고라도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송천동 일대가 와비되는 상황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후보자께서는 과학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기, 중장기 해결 방안은 각각 무엇이 돼야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윤종 후보, 최한별 후보, 최명근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윤정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립니다.
9: 지금 저희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면은 경찰관 분들이 애써주지 않으면 더 복잡하고 더 엉켜져서 더 이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호체계 연동제 운영 추진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거 스마트 신호 연동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 타임이 경찰서에서 오시는 시간 타임이 한 30-4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교통이 밀리는 거는 7시 반부터 8시, 9시까지 밀리는데 잠깐 그 사이에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 시대인데 AI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신호 연동제를 하게 되면 그 신호에 맞춰서 더 원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학로 솔레도도 그 넓히고 나서 하니까 더 이 순서가 하나씩 되면 완성이 되면 양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 스마트 연동제가 신호를 하게 되면 그게 원활하지 않을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다음은 최한별 후보.
8: 네, 저도 박윤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단기적인 해법은 스마트 신호 체계를 그 상습 정체 시간대에는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여기 전주와 완주를 잇는 그런 버스를 좀 더 확대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좀 편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자, 다음은 최명근 후보에게도 역시 기회 드리죠.
7: 네. 저는 지금 광로 부분은 아까 시간대별로 신호체계를 좀 변경을 한다고 해서 좀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도로를 넓히면 됩니다. 예, 일단은 도로를 넓힐 계획이 돼 있고요. 광로하고 회포대교 구간 지금 도로 편도 3차로 낼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제가 마련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좀 삼공단 쪽 광로는 삼공단 쪽으로 나가는 그 우리 주민들이 많죠. 시민들이 많은데 저 가나안 신협 쪽에 초포로라고 있습니다. 초포로에서 오메마을로 나가는 구간이 지금 편도 1차인데 편도 2차로 예, 지금 도로 개설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재선이 되게 된다면 꼭 도로 개설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광로 부분이 아닌 우리 송천동 일대 근처 주위 도로들을 개설해가지고 교통 정체 현상을 좀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주시 카 선거구 세 분의 후보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호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총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 후보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문은 가능한 1분 이내에 끝내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지르권을 가진 후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진행이 되고요. 한 번의 긴급 찬스 1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시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앞질문 답변 순서에 이어서 최명권, 박윤정, 최한별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권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7: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좀 남은 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최명권의 정치는 예, 현장에 있습니다. 또 부르면 달려갑니다. 들으면 해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송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행정과 예산의 길을 알고

0: 주타 타월을 다 우리 박인정 의원님께서 아까 방금 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 타워로 올라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알고는 있는데, 이제 실은, 저 현역 시절에 주차 타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지하고 그 높이하고 그런 시설 관계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더 알아봐야죠. 이제 왜냐면 그 주차 타워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면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그 획일적이잖아요. 몇 대면 몇 대비인데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더 효율적이잖아요. 예산이 한번 들어갔을 때그 높이에 대해서 그것만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0: 네, 우리 저 최한별 의원님 주차 타워에 대해서 아까 공약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부지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주차난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정된 부지 안에 더 많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타워가 가능한 곳이라면 그거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제가 우리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타워는
1: 아니 근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0: 아니요.
1: 아니면
0: 법이에요.
1: 어떤 거요?
0: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돼요. 원래 주차타워는 평수로 말씀드릴게요. 600평 정도가 있어야 주차타워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냐 우리 두 후보님이 이 기본적인 걸 아시고 주차타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 나머지 10여 개 이상 공영주차장을,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등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들이 다, 일률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필요한 곳에, 에코시티 개발하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도 지금 주차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에코시티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관련 상당히 좀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추후에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편의를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설계가 아니라,
3: 질문 토론을
0: 네,
3: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주차타워식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박현정 의원님께서 아까 늘푸른 마을 말씀하셨어요. 실은 늘푸른 마을은, 작년 12월에, 지금 폐쇄가 됐죠. 40대 이상 여성 근로자들이 여기 지금 살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1: 노후돼서 철거가
0: 철거비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조차도 현역 의원조차도 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가 쪽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해달라. 또 인근 주민들은 에코복합 커뮤니티센터 송천 3동처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성이든 청년이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이나 복합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후보님들 생각으로만 말씀하시기보다는 추후에 우리 주민 설명회나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듣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1: 아니,
0: 생각하는데
1: 맞아요.
0: 후보님 어떻게
1: 맞는데,
0: 생각?
1: 그게 아니고, 이제,
0: 후보님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3: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1: 근데 이게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거는 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현역, 지금, 그, 최명곤 의원도 그렇고, 박혜성 의원도 그렇고, 현역 도의원, 그리고 그 후보도 그렇고, 이게, 맞춰져서 얘기를 한 거고, 저도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하겠다 하면은 저도 뭐 공약은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 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약을 해서 완경을 하면 좋은데, 저희는 계획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 설명회 당연히 해야죠. 그건 절차니까.
3: 네.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후보로 호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긴급 찬스 1분의 시간을 기회를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답변 시간이 부족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긴급 찬스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네, 긴급 찬스 1분 쓰시겠습니까?
1: 후보님께 질문을.
0: 네, 그러면 1분의 시간, 네, 긴급 찬스 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최한별 후보님께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RF 소각장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최한별 후보님께서 지금 뭐 우리 행정,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지금 이제 전주시 팔복동, 저희 송천동 바로 옆 동네이잖아요. 전주 도심 한가운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이 들어설 위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그걸 막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SRF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 같이 행동해 왔고, 시의원이 된다면 그걸 막기 위해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좀 행정에서 먼저 허가를 내준 그런 잘못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의
0: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박윤정 후보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입니다. 6분의 시간 시작하시죠.
3: 네. 먼저 최한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최한별 후보님께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1동하고 3동하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1동하고 3동하고 그 대책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네, 이거는 제가 굉장히 현장을 많이 뛰어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1동과 3동이 다를 순 있지만 공통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부분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그 민간 배달앱의 횡포 문제를 굉장히 가장 큰 문제로 꼽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주맛배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있는데 그것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좀 확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민들께 많이 공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자영업자분들의 서명도 받아서 경제부지사, 도경제부지사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횡포가 가능한 것은 지금 독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독점 구조를 깨트릴 다른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 이게 제 정책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장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을 챙길 여력이 없어서 그 행정 절차를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광주에서도 그런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시나 구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3: 근데 이제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하겠다 하는데 이게 배달앱 같은 것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가맹자 수가 많이면 많을수록 이분 배달앱도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게 뭐 홍보되고 많이 쓰겠죠. 근데 지금 제가 후보님한테 들은 거는 활성화는 하겠지만 이 가맹주의 그냥 그 단순하게 그분들의 그 문제점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전라북도 광역 배달앱도 있었었고 지금 그게 이제 중단된 이유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이 배달앱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전주시 예산도 많이 없는 관계인데 이게 이제 이 투입 구조 예산 투입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상대 그 상가들 그 가입자 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2: 정정하자면 네. 도 차원의 관광 공공배달 예. 공공배달은 없 있고요. 네네. 전주 맛배달이라고 시차원의 공공배달앱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3: 적어요. 네.
2: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거를 더 키우지도 지금은 그렇죠. 접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 감염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게 때문에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활성화 대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듣고 싶었었습니다.
2: 네, 있습니다.
3: 이게 그래요?
2: 새로운 앱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앱을 만들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3: 이렇게만 듣고
2: 기존에 있던 앱을 제가 활용하는
3: 기존에 활용한다는 거는
2: 기존의 공공 배달 앱을 네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근데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2: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도 만나고 네. 도하고도 면담해서
3: 후보님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공 후보님께서 이제 오승재에 이제 맨발 걷기를 설치를 하셨어요. 너무라도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그 장마철이나 뭐 이렇게 비가 많이 되면 유실돼서 그 보강을 하고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 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흙쏠림도 있고 물빠짐도 공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계속 그 쓰게 되면 이 운영 방안이나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계속 거기에 빵꾸 난 거를 계속 그 예산을 집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는지
1: 네. 제가 24년도에 맨발 걷기 송천동 건지삽 일대 맨발 걷기를 조성을 했죠. 오성재 둘레길에 780m 그리고 소리문화의 전당부터 해가지고 오성재 상류 그 다음에 대지마을에서 1.4km 총 두 코스를 맨발 걷기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 저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25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1억을 예산을 따다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퍼칠퍼간 데나 이런 부분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첫째 우리 박인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데 유지관리비 오래 세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오승재 네. 같은 경우는
0: 시간이 됐습니다. 네, 혹시 추가 찬스 쓰시겠어요? 긴급 찬스 1분. 네, 그러면 긴급 찬스 1분 네 쓰겠습니다.
3: 오승재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 생활 환경에 그 아파트 단지 주택 안에 있는 큰 우리의 큰 어떻게 보면 보물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맨발 걷기 같은 경우는 실천은 잘 했지만 오승재 둘레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좌우 그리고 요즘에는 애완견도 많이 데리고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변 같은 경우는 안 보여서 몰라요.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대변 용지를 가져가지만 이런 거 그리고 나무 위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나뭇잎 때문에 밟혀서 그 나중에 상처 나면 또 이거 우리 보험으로 시민보험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전부터 오성재는 자연환경으로도 키우자 이런 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네. 자,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한별 후보 순서인데요. 역시 주어진 시간은 6분입니다.
1: 사회자님, 저는 답변을 네. 좀...
0: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주도권 토론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한별 후보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주 시의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박윤정 후보님은 11대 의원이셨고 네. 최명건 후보님은 12대 현재 전주 시의원이십니다.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현직 시의원의 소상공인 예산,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외유성 연수 이런 논란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는데 만약에 박윤정 후보님께서 현직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일단 현역이 소상공인 업체에 자기 업체에서 가져간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고 뭐 이해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해외 유효성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실은 지역 거기 경 그 우리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획해서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안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껴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후보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산불 났을 때 그 외유성으로 지역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2: 네.
3: 상당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는 거는 말할 수는 없단 그런 애매한 거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징계는 손방망이 징계는
3: 손방망이는
2: 아니라고
3: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주시 을에 소속된 의원님인데 저도 공천에서 이렇게 배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저도 이제 상가 가면서 친한 사람들 이렇게 주인들 얘기를 듣잖아요.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은. 그래서 저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거 그리고 어떤 거 물어보셨죠?
2: 손방망이 징계라고 손방망이 생각하시는
3: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전부 특별자치도당에서 징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네. 근데 시의회 차원에서 징계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하고 시민분들도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3: 그거는
2: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3: 운영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2: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후보님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최명건 의원님께 질문 드리면 최명건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현직에 계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위 의혹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1: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먼저 우리 소상공인들의 또 상처 또 실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제가 현직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미 징계가 다 내려졌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외유성 연수라고 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후반기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저 산불 났을 때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당에서도 저희들에 대한 그 징계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징계가 내려졌다면 저는 억울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러면 여기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들 뭔가 좀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회 개혁을 위해서
3: 아니 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니라는 거는
2: 네. 그러면 이제 시의회 개혁을 위해서 만약에 뭐 이런 이후에도 외유성 연수랄지 뭐 음주운전, 이해충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시의원 즉각 제명, 추진 이런 것들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시의회를 제대로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1: 네, 좋아요. 지금 네. 우리 최한별 후보님께서도 이제 혹시라도 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는 함께 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발휘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2: 이해충돌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1: 예, 예, 몇 가지 정도는 예, 몇 가지 정도는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네.
1: 네.
0: 네, 다 쓰신 네. 건가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카 선거구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는 실제 지역 주민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묻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전주시 카 선거구 시민들께서는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지 또 바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2: 에코시티 처음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세웠던 대로 공공청사 자리가 있는데 그 부지가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현실화 가능성 있도록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전주 도심 한복판에 전주대대라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고 기무부대가 또 에코시티에 있는데 기무부대 역시 이전을 통해서 행복주택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5: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좀 더 안전한 통학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천동에는 곳곳에 큰 건설 현장으로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곳곳에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제가 자주 봤는데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유지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군부대 기무사 이전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통학 안전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 좀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새 후보께서는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 최한별 후보, 최명권 후보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윤정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3: 먼저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8년째 지금 높은 장벽에서 그 흙물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동영 국회의원도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주병 지역위원회하고 이원택 도지사 후보하고 저희가 그 면담을 한 게 저번 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에코시티 제일 문제가 기무사 부대가 부지가 문제다.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 제일 먼저 저희 국회의원님하고 정치인하고 해서 기무사 부대를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믿고 한번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자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8년 전부터 이게 도시 계획이 되면서 거기 공공청사를 다른 119나 다른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일단은 어디서 올 수 없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용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공용주차장을 하게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저희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님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빨리 이 에코시티에 8년째 방치되어 있는 여러 공공청사나 기무사 부대 그다음에 통학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교통의 그 신호나 아니면 이 스쿨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예, 예.
0: 자, 다음은 최한별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우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가 제가 최근에 떠오르는 곳은 건지산 오송제 아래 그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매일같이 덤프트럭이나 위험한 차량들이 오가고 있어서 이제 학부모분들의 좀, 고민이 많아지신 상황인데요. 그래서